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늘고 긴 허리를 펴고 한들거리는 코스모스가 해맑은 모습으로 정겨운 미소를 날리고 있는 가을입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우리는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고 또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들과 단란히 모여 앉아 정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따뜻한 정을 되새기면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함께 감상합시다.

추석은 예로부터 환한 보름달 아래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성도에서 사업하는 김련정 씨는 명절 때마다 비록 고향에는 가지 못하지만 타양에서 고향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면서 명절을 즐겁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연변의 조선족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 있어도 항상 고향을 그리고 고향 음식을 먹으며 고향 노래를 부르고 고향의 발전을 관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보내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명절의 기다림은 역시 그리웠던 가족들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연기 씨의 김정리 씨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외지에서 근무하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두 고향에서 한자리에 단란히 모여 명절을 보내서 너무나도 기뻤고 가슴이 설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건강하고 명절이면 고향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봄 백일목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미시오. 아, 글쎄 잼도 내 남동생 제 친구 둘째 아들이 돌생일 세는 대로 잼 애부를 끄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게 상기다 이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주무는 거죠. 이렇게 됐지 뭐. 폭 취했지 뭐. 아유, 어찌 뭐 천안 매부지간에 저렇게 꿈지감도 맨날 거저 찰가물처럼 딱 붙어있는 게 두꺼먹꺼먼 남자 집에서 거의 노는 게 내 퇴근하기 전이라도 밥은 따끈따끈한 거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줬으면 내 얼마나 감도 먹겠음도. 아이고, 내 가불간 것도 두럭이 매발. 내 오늘은 진짜 못 참지 뭐 거죠. 내 아이고, 내 원래 못 살겠다는데.
2: 빨리 가요. 야, 정말 빨리 가요. 빨리 야.
3: 어딜 보자오.
2: 나 매부 지금 이럴 때 아이란데 내 생긴 봄날인 온다.
1: 됐다. 동네 영사 한 줄 모르고 서리 리진아 나 내 거 매부를 끄쑥 들어.
4: 저놈이 먼저 들어가.
5: 야, 매부 먼저 들어가.
4: 저놈이 먼저 들어가라.
5: 야, 야, 야, 누나.
1: 아우, 야, 이거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이렇게 지독한 냄새 나뇨?
5: 오늘은 우리 매부 내가 같이 먹자 해가지고.
1: 무슨 매부?
5: 아이, 수고하십니다. 예.
1: 가긴 어디를 가는데 좀 불러라. 야, 좀 사람질해라. 어? 할 일 없게 누나한테 엎어져서 살겠니? 어? 정말, 아니다. 둘 다 들어가,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5: 갔어. 어, 그게야 못되다야. 어, 저거 내 파트. 내 어디 좀 참서 잡는 게 아즈바야라고. 우리 누나들이야 속이 타서 그러는 게요. 이게야 그저 다 돈 문제란디. 돈만 많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아이 생긴단디.
4: 아, 그런 노래야 나도 알지.
5: 걔네 것이 어디 돈이 생길 때 있어 글쎄. 아, 씨. 하늘에서 딸 한마디 툭 떨어졌어. 만져보고 죽어도 와야겠다.
2: 그래서 매부 오늘부터 우리 인생 달라지요.
5: 뭐 또 달라고 뭐. 오늘 내 부진한 거 알지? 빰빠 나 없어.
2: 야, 없어. 야, 매부도 매부 나를 보기는 뭘. 매부 내 오늘 어째서 빨리 집에 오사는 거. 아우.
4: 아이고, 알기도 쉽지. 에이,
2: 매부. 아. 이게 뭐예요?
5: 복고 이제?
2: 야,
5: 이게 몇 자요?
2: 200장.
5: 200장. 이 뭐 저놈이 평소에 담배도 더 없어서 누나한테서 10원씩 빌어서 싸 피우는 시세. 혹시
2: 야, 정말
5: 어디서 났어? 아,
2: 매부 내 아침에 일찍아 리스 아집 간 거 알지?
5: 글쎄 아침 10시에 나갔지.
2: 그랬지. 어. 그리고 내 어쩌는 게 무슨 꿈꾼지 알마나?
4: 근데 어떻게 하오?
2: 잘 됐어야 내 어쩌는 게야 온전히 돼지 똥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 꿈꿨다네.
5: 아, 그래서?
2: 그래서 내 아침 정가 10시 리시장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게 어. 손님은 한해라도 없고야 어. 매상마다 복고이 10장씩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놓여져 있더란 말이오.
5: 옳소. 요즘은 큰일지가 뭐야.
2: 야.
5: 원래는 저 코프도 놓고 수건도 놓고 하더니
2: 야, 야, 야.
5: 요새는 복고는 다 놓는다.
2: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래서 내가 20상의 복고 내가 싹 걷어왔어. 잘했지
5: 뭐이러.
2: 아, 그냥 도둑질은 야 정말 매부 누기도 모르어. 어째 그런가며 내 그 20상의 복권이야 한 장도 남김없이 싹 걷어왔길래 사람들은 원래 그거 아이 나는 거 한단 말이야. 내부 막에서 입을 톡 다물면야 아무 일도 없어.
5: 내 사이부 다물지.
2: 안 더해서 일등 500만이 터진 거 알지?
5: 알지. 이번 주에 터졌지. 500만 옆에 사람들이 다오.
2: 근데 가고 가 딱 몇 자 쌌게.
5: 몇 자 쌌다?
2: 한번 알아맞춰봐.
5: 100장?
2: 이 정말 다섯 자 쌌어.
3: 딱 다섯 자.
2: 야, 딱 다섯 자 쌌는데 1대 500만이 걸렸는데 내 이 200자에서 1대 아이 걸린다고 말이 되는가?
3: 말이 아이 되지.
2: 말이 아이 되지.
3: 말이 아이 되지.
2: 말이 아이 되지. 말이 아이 되지.
4: 근데 야, 우리 건 이번에 상금 얼마라?
2: 야, 우리 것 이번에 500만이라.
3: 또 500만?
2: 야. 근데 운수 좋아서 하나 더 맞으면 계산해 봐.
4: 두 개. 잠깐만. 요시 둘서 뭐 다섯 여섯.
2: 야, 너 떼알고 돼서 하나 더 맞지? 세 개. 야,
4: 3, 5, 15, 10, 11, 12, 13, 14, 15.
2: 어째로 매부? 야, 매부! 야, 사람이란 게 별나타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가는구나. 죽지 마, 매부!
3: 어, 야, 살아났다.
4: 매부 죽지?
3: 내 그대로 못 죽어. 어떻게 죽어?
2: 살아났다.
4: 아, 근데 어째게 입이 쫙쫙 마르네. 왜 없는 가보시게.
2: 아, 있지. 조금만 기다려. 매부. 어서.
4: 야. 어이야. 이게 어째 어디서 보던 술팽이제.
2: 야, 내 그 잔치 집에 그 남은 배수 싹 걷어왔어. 야. 야, 그리고 요 안지도.
4: 어, 이게 이제 먹던 채. 야, 야 살린 거다.
3: 아, 쫓겠다 이제.
4: 아, 계속
3: 울지. 매부 정말 인본다 천안비에서 개고사 했어. 야, 그렇게도 우리 누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 이 나를 위해서 두둔해 나설 때마다 난 정말 자다가 내가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4: 저렴.
3: 야,
4: 저렴도 고사했어.
3: 야,
4: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3: 야, 매부 그대 성공했다.
4: 성공했다.
2: 매부. 매부. 어쩌냐. 우리 그 남들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서 잘 살아먹여.
4: 벌써. 우리 어느 한번 남들 앞에서 머리를 채들고 살아본 적 있어.
2: 맞어.
4: 우리도 이제부터 남 없이 보며 살기요.
2: 야.
4: 아니. 저 안포미 앞에서 큰일 나치며 살겨.
2: 옳다. 매부 잘했어. 자, 우리 매부.
3: 전하.
2: 매부.
3: 전하.
2: 아, 개디. 매부. 우리 요 돈 가지고 뭐 할까?
4: 벌써 그 돈 쓰자고?
2: 그러자고.
4: 아,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거 뭐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궁리 돌진다.
2: 이래서 천천히.
4: 아, 내가 좀 생각해보게.
2: 좀 생각해봐.
4: 복형.
2: 야.
4: 벌써.
2: 뭐.
4: 사루 싹여.
2: 사루?
4: 번질 하나 싹여.
2: 번질?
4: 야, 연구야 할지가.
2: 야, 연구.
4: 그 잘라 샌다이를 먹고 댕비 너덜대는 거 봤으면 내가 더 과.
2: 에이. 잘하. 이게 번질 루발 싹. 루발
4: 싹여.
2: 또.
4: 야, 이게 또 무슨. 야, 이게 무슨.
2: 벌써.
4: 야, 뭐. 지부 사격.
2: 저를
4: 200평짜리.
2: 200평이다.
4: 1, 2층.
2: 걸로. 걸로
4: 가. 2층 차라리 가지요.
2: 무슨 거? 2층에 가지요.
4: 가지요.
2: 그러니까 내 어서부터 집이 있단 말이오.
4: 그렇지.
2: 야, 좋다야. 매번 쏘라 쏴야지.
4: 아이고.
2: 아, 근데 매번 우리 진정하고.
4: 야.
2: 우리 요 집들이야.
4: 야.
2: 우리 요 500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또.
4: 야, 돈 쓰기도 바쁘다. 야,
2: 아이고.
4: 아이고 뭐, 아 무슨
2: 벌써
4: 뭐
2: 내 저 안폰 바꾸게. 이제 뭐이라 뭐 바꾸겠다.
4: 안폰 바꿔버리게.
2: 시야, 아 우리 누나를 바꾸겠다 말이오. 이 낙이네.
7: 아이, 우리 롱탁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누기덕이 살아왔어. 이게 위대한 어떤 사람 이름 말씀했어요. 물판 사람을 말 때. 절대 우물을 잊지 말라.
2: 해피해 없는 게 정말.
7: 그래. 걔 매부야. 그 무슨 차도 새로 싸고, 야 집도 새 걸 바꾸고, 우리 누나까지 싹 바꿔버려. 걔네 한 가지 물어보기요. 뭐,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야,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와, 내 뭐 저를 돈 준다 했다 와, 웃기는구나 와. 아이고.
4: 그게 어떻게 처리비 떠요?
7: 아, 내 리식.

0: 이보.
1: 야, 말해 먹여.
0: 내 말이 나와서 할 얘기지, 이보.
1: 야, 야.
0: 선생님 이보. 어?
1: 야,
0: 우리 집에서 콩 잘라 먹고, 콩 잘라 자고, 콩 잘라 입고, 그거 돈으로 계산한 그게 얼마인지 아오? 이보, 내 옛날에 하도 내 친구고 지금 내 처남 내부지가일까 그랬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엉치 딱자 돌아버렸지 옛날에. 이게 이게
1: 글쎄 그 말은 옳소. 아 근데 별난 말 다 하면 창피사네 한다 정말야.
0: 창피사네 하면 그 돈 어찌겠어?
1: 야? 아 야 매부 우리 이랄까? 딱 반자기로 하기요.
0: 호쇼.
1: 아이 매부 일대 한 해 걸리면 한 사람 250만씩 허쇼. 그리고 두 개 걸리면 한 사람 500만씩 어떻소?
0: 허쇼. 어떻소?
1: 야 아고 바퉁들이 된다 야 정말야.
0: 그래요.
1: 그러겠다고?
0: 그래요.
1: 야 우리 매부 남자다.
2: 저라 그러니까 우리 어제부터는
1: 백만 장자라 말이오.
2: 아이 500만 장자!
1: 500만 장자!
2: 야!

0: 처남. 야.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썰로 떼져 술을 먹으면 가만히 먹으면 고생하던 걸 생각함. 억세게 살아왔어.
1: 맞어. 그 한밤중에 입으로 뒤집어 쓰고 썰로 떼져 술을 먹다가 썰로 떼져 툭 터져서 입으로 적신 건 몇 번이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건 또 몇 번이요.
0: 다 역사의 한 페이지요.
1: 그래서 매우 고생했어.
0: 전하. 야, 걔네 내 누나한테 내 집을 받던 거 생각하니까 배리 꽉.
1: 야?
0: 아야, 어제 내 저 각신마루 타간 게 이 배리 번져지면 내 오늘 못 살.
1: 야야.
0: 내 오늘 저거 벌어서 떼나니.
1: 예.
0: 아이고, 전하 부러.
1: 야, 매우 어제 또 우리 누나한테 즉살나게 당하기 싶어?
0: 즉살나게 당하다.
1: 예?
0: 내 녹이요. 내 백만 장자, 오백만 장자, 오백만 장자 오성복이요.
1: 저를
0: 종인데 당한단 말을.
1: 야,
0: 빨리 부러.
1: 아, 정신 이제. 야, 비켜. 야, 내부. 야, 야, 와,
2: 여보. 여기 좀 나오겠소. 연애라, 뭐 나오게.
1: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3: 어째서 이렇게 군수가냐 할까예? 아, 술을 곱게 마셨으면 좀 어서 소리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피우면서 그저
1: 봐라 꼼짝도 못하면서래.
3: 어딘지 나라. 아, 난 내일 출근
0: 어떻게 상황 해야 상황 A지 뭐.
1: 야! 어야 정식이다.
0: 앉아라.
1: 똥파 앉아라!
3: 이 나은 여자 약 잘못 먹었지?
0: 내 결혼에 너를 못해준 게 뭐야? 아이, 그리고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3: 아이, 그래 우리 못해준 게 또 뭐 있을까?
0: 남들은 결혼하면 처가 집에서 차를 싸준다, 어? 집을 싸준다 한다는데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3: 아이, 그래 우리 집에서 못해준 게 뭐 있을까?
0: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3: 어? 우리 아버지 어째? 어? 우리 아버지 어째는데?
1: 우리 아버지 어째 말하니?
0: 이봐,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뭐. 어? 어째? 이봐, 이 암포미 같은 건 냄비 맡기고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라도 봤니?
3: 아이, 이거 보셔. 사는 게야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버지 무슨 상관이야? 아, 아버지 왜 여기다 낀 게였을까? 왜였는가? 예? 우리 둘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둘이 사는 게 문제지. 예?
0: 이거 봐라. 이 나그네 국중 안 줄 아는가? 작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맨날 그저 김치 애무 모디비 모디비 애무 초도부. 이 그래가도 여자야.
3: 아이고, 그러면 돈을 그저 팍팍 벌어들여서 그럼 내 해달란 거 다 해줄게.
0: 그게 돈 문제인가? 돈 문제가?
3: 그래, 돈 문제지 무슨 문제겠습니까?
0: 내 뭐 한 10년 내 뭐 먹고 살 줄 아니.
1: 예. 내 뭐 그래 때마다 매번 내 맛 더 많이 먹두구나 무슨.
3: 그러게 말이다.
0: 내 뭐 맛있어서 먹어.
3: 그래 뭐.
0: 야, 살자니까 억지로 먹었지. 억지로 먹었지.
3: 살자고 억지로. 억지로 먹은 게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쟀습니까? 예.
0: 이게 살 같아 보이니까.
3: 그래, 살 같아 살이지 보이니까. 그래 뭐니까.
0: 이게 내 먹지 못한 영양 부족한 것도 아니야. 이거 붓긴 것도.
3: 아이고, 것도. 돼지처럼 비둥비둥 살지 가지고 무슨 영양 부족은 또 무슨.
0: 뭐 돼지?
3: 그래, 돼지.
0: 돼지. 내 사람처럼 아이파시.
3: 사람질 해야 사람으로 보지.
0: 내 인생 최대 실수. 이만 너네 누나한테.

0: 도망간 게다 임마.
1: 야 젊었을 때 응? 저 우리 누나 소개시켜달라고서 술을 싸놓고서 무릎 붙들 꿇고서 손이야 발이야 이건 누구야 누구야
2: 내다
1: 그러니까나
0: 야 그때는 서바라는 건 못 가봐가지고 누나한테 서바가 뭐 동생처럼 사랑받으면 잘 살래 했지.
1: 근데
0: 그대가 살아보니까 살아놓고서 하고 얼어통하는가 감자에 통하는가 아니 감자 싸고 소금 싸도 내가 한번 털어내본 적 있는가. 맨날 지 혼자 다 솔로 살아고 그게 각신가?
3: 그럼어
0: 엄마지.
4: 부모 없이 산다고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3: 어디 가서 저런 백수 건다리를 내 데다 소개했냐? 그래도 뭐래 누나. 자 이제요 영 부지런하고요 아 영 마음이란 착한 게 정적으로 봐서 아 괜찮나요 하우 하우 야 이 병신아 누나를 이런 데다 소개하니
1: 아 아까 젊었을 때에서 어디 그랬어
3: 니 누구 배야
1: 야?
3: 도대체 누구 배야 나 나가
1: 야,
3: 나가 살아
1: 누나 내 누나 집에 남네 어디가 살아라
3: 나가 죽든 말든 나가
1: 야
0: 야, 더 있는 데 무시해볼 게 뭐예요?
3: 아이고,
0: 나도 나가서
3: 뭐 있다고?
1: 야?
0: 가자!
3: 나가셔! 당신도 리온다! 나가셔!
0: 하자!
3: 네, 하기셔!
0: 두고 봐라, 제사이고 집이고 니다 가자라 나 빈맘으로 썩
3: 예?
1: 가자! 아, 매부! 아, 정말이요?
0: 정말이 그게! 야, 너도 이 소리 했지? 누나를 탁 바꿔버려!
1: 뭐라고?
0: 내 용품은 여자 동생을 두고 다 얻어줄게!
3: 저기, 저기,
0: 어? 내가 지나가서 살살! 바꿔라, 바꿔!
3: 무시게.
0: 다 바꿔! 몽땅 바꿔라!
3: 무시게.
0: 바꿔!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바꿔 바꿔
1: 누나 우리 매부 정신 나가서
3: 정신 나간 게라 완전 미쳤다 미쳤어
1: 매부 매부 그만아 그만아 야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무술에 500만 맞춰가지고 이 꼬세야
3: 어째 이것도 기시부터 째 좋다 아무래도 리온할 바 알고 하자
1: 야
3: 내가!
1: 무슨 거?
0: 뭐?
3: 백만 장자라며!
0: 이 더러 숫자 좀 아이디어!
1: 야!
0: 숫자 좀 아이디어!
1: 아무리 형제가는 그만 아이디어!
3: 못 내놔! 못 내놓고! 이긴 어딘데! 가자! 이게 어디게 더야? 이게 어디 더야?
1: 그게 더!
3: 이게?
1: 야! 그게 500만도 될 수 있고
0: 1000만도 될 수 있다!
1: 야!
3: 뭐라고? 이 복권 들고 500마이고 1000마이고 야 이 좋은 세월에 좀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다 살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그저 하늘 공주에서 공도이 떨어지겠는가 하고 이런 개꿈을 꾸고 있니 개꿈 꿈 깨라 꿈 깨
5: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날리지 않고 조상의 은덕을 잘 기리는 가족은 번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석이면 우리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차례를 지내며 조상들을 기립니다. 용정시의 조건철 씨는 해마다 청명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제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노래 부모님 그립습니다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최길봉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길봉 씨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이 더욱 그리고 난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달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던 어린 시절, 최길봉 씨는 소꿉 친구들과 함께 달토끼는 정말 방아를 쥐었을까 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고향 친구들을 그리면서 노래 초생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둥근 달은 어머니의 얼굴을 닮았고 고향의 환한 달빛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가위의 둥근 달님처럼 모든 가정에 원만함과 단란함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음식을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단연 월병이겠죠. 월병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오늘 아침 월병 드셨나요?

여러분, 추석의 뜰 보름달 보면서 어떤 서원을 빌지 생각해 두셨나요? 혹시 올해 초 새해 빌었던 것과 같은 소원은 아니세요?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소원을 빌 수 있는 날이 참 많죠? 새해부터 정월 대보름, 칠석일도 있고 중간중간 별똥별이 떨어지는 날도 놓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소원을 빌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건 어쩌면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올 추석 보름달 놓치지 마시고 서원도 꼭 빌어보세요.

오늘은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명절, 바로 추석입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오르는 이 계절. 멀리 떨어진 가족,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오늘은 가을의 정취와 명절의 따뜻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성클럽은 성성권 작가님의 서정시 어머니 손, 그리고 최어금 작가님의 서정시 추석길 코스모스에게, 김경희 작가님의 글 둥근 달림 바라보면,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책가방 메워주고 늦은 밤도 설치며 시퍼런 칼바람에 떨까 헌 옷에 하얀 솜도 넣고

불덩이 된 이마에 젖은 수건도 갈아주시고 아픈 배도 문질러 주던 어머니 손은 약손. 쥐어보면 한 주민 작은 손, 손끝은 늘 찬물, 지칠 줄 모르는 그 손에 얼마나 큰 힘 실리었기에 한 생을 자식들 위하여 갈라터져 거치로도 삼삼억수 부럽잖다며 일복을 타고났다 자랑하시던

기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할 고맙고 아름다운 손. 아, 꿈결에도 잊지 못할 어머니 손이여.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추석 햇살에 눈부신 아침 부모님 계신 산소로 가는 길내 마음을 가장 먼저 적시는 건 분홍빛 물결 코스모스다.

물길을 지키는 코스모스여, 흰색은 어머니의 맑은 미소요, 보라색은 깊어진 그리움이라, 빨간색은 가슴에 남은 정이더라.

꽃잎은 살랑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지친 삶의 푸념을 달래러 왔다. 꽃 사이로 스치는 바람엔 어머니의 손길이 스쳐 이마와 코끝을 간지럽히고 그 향

코스모스야, 너는 어쩌면 내 어머니가 남기신 위로의 말씀. 쓸쓸한 이 가을길에 새 희망의 씨앗을 피워주는구나.

내 아름다운 자태는 영원한 그리움으로 이 길 위에 저 하늘 아래 새겨지리라. 모든 것이 시드는 계절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환히 웃는 내 모습은 곧 어머니의 사랑.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되어 내 마음길에 영원히 빛나리라.

작고 다정한 이름 하나 내 마음밭에 피어나 햇살 머금은 채 흔들리는 불꽃

새벽을 물들이는 이슬처럼 서린 밤을 웃음 지우는 불꽃,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가시덤불은 부드러운 꽃대가 되고 메마른 내 땅에 샘이 솟았습니다.

세월의 주름 사이로 스며든 다정한 향기로 세상을 감싸는 불꽃. 그 향기는 꿀꿀한 죽 한 개에서 피어나고 헤어진 내 신발끈을 묶어주는 두 손가락에서 번져나와 온 세상을 따뜻한 이불로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송이 불꽃,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사랑으로 나의 작은 하늘을 가득 채운 영원한 불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불꽃이 돼 당신의 하얀 머리카락에 내리는 서늘한 바람을 막아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월에 핀 잊힌 꽃 한 송이를 다시 피워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밭에도 영원한 봄이 가득하길.

고향의 언덕길 홀로 건너라면 가을 햇살에 흔들리는 연분홍 물결 코스모스가 내 마음길을 환히 비추네.

쓰러져 가는 꽃잎처럼 지는 내 마음을 어루만지려 하늘에서 내려온 듯 해맑은 미소로 나를 감싸네.

꽃 코스모스여, 차가운 바람에 회오리 바람에도 가녀린 몸으로 맴돌아 춤을 추네. 저 푸른 가을 하늘에 꽃잎 하나가 상처처럼 멍들면 잠자리 한 마리 날개짓을 멈추고 논두렁 메뚜기 노래도 찾아드네.

코스모스여, 너는 비록 쓰러져도 내 가슴에 영원한 가을을 새기는구나. 이 길의 끝에서 돌아설 때면 너의 그 미소 다시 떠오르리.

어머님 얼굴 보고 싶소. 밝은 별빛 반짝이면 어머님 말씀 듣고 싶소. 이 노래 가사를 되뇌일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진다. 어머니는 둥글 넓적한 얼굴을 가졌는데 특별히 큰 귓방울 때문에 부처님 관상을 가졌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다. 엄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넉넉한 인품으로 딸들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셨던 분이다. 1983년 매서운 강바람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음력설에 막내 시누이 결혼식을 금방 올리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친정으로부터 3월 초에 막내 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는 소식이 왔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던 나는 막막해놨다. 언니의 체면은 지켜야 하겠는데 무엇을 들고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남편과 둘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봤다. 궁하면 방법이 생긴다고 우리는 단위에서 호조금 50원을 당겨 쓰기로 했고 금만 먹고 어렵게 장만한 남편의 디카옷감을 부조로 들고 친정에 갔다. 여러 친척들과 언니들 그리고 엄마의 정성과 마음이 모아져 동생은 남부럽지 않게 세탁기며 재봉틀이며 자전거까지 3대 가전제품을 구조원하게 갖춰갖고 시집가게 됐다. 막내딸까지 시집보냈으니 아주머니는 이젠 시름 놓고 복만 누리면 되겠네요. 조양천 집 딸들이 참 효녀라니까. 동불사 큰어머니가 부러워하면서 칭찬하셨다. 친척들의 부러움과 칭찬에 으쓱해진 엄마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딸들의 자랑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친척들 속에 끼어앉아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작은 일에도 숲 하나를 튕기곤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엄마의 사랑에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개가 숙여졌다. 결혼식을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나를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다. 금만 먹고 장만한 디카옷감이 아니냐. 도로 가지고 가 사위한테 양복 한 벌 지어주거라. 시정부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디카옷감 한 벌 장만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다. 1년 배당으로 받은 양표, 부표, 돼지고기 표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탈탈 털어팔아서 돈으로 모으고도 모자라서 월급에서 조금 떼내어 산 옷감이었다. 세상에 엄마는 신성 같다고 하더니 엄마도 딸이 어렵게 갖춘 옷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옷감을 손에 받아준 나는 엄마의 너그러운 사랑에 그만 가슴이 뭉클해났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어린애 마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그리고는 꼭 언젠가는 잘 살아서 엄마에게 보답하고 효도하면서 살리라고 속다짐을 했다. 해와 달이 바뀌기도 수십 번이었건만 인자하게 웃으시며 옷감을 건네주던 엄마의 얼굴이 지금도 저 둥근 달처럼 환히 내 마음을 비춰준다. 내일은 추석이다. 부모님 산소로 가는 날이다. 시부모님 산소로 갈 음식을 준비하면서 친정엄마 생각에 눈물이 내 양보를 타고 흘러내린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만날 수는 없어도 편지라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글을 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우리 엄마인데. 엄마는 생전에 책 읽기를 무척 즐기셨다. 잡지와 신문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먼 곳에 떨어져 사는 동생들에게는 진히 편지도 써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가르쳤던 것 같다. 2005년 5월 24일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엄마의 유물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엄마가 세상 뜨기 5년 전에 써놓은 유서를 발견했다. 자식들에게 부탁한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다음 돌제사까지 지내고 거류함을 두만강물에 띄워 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다. 엄마의 유언을 두고 가문에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우리 가문은 안동 김씨로서 례절과 가법을 갖춘 가문이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명절이 되면 엄마는 하루 종일 떡가루를 낸다, 부침을 부친다 하면서 조상들의 제사 준비에 분주히 보냈던 것 같다. 힘들고 고된 제사를 치르면서도 엄마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셨다.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치르고 나서는 항상 조상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야라고 하던 엄마인데, 게다가 우리 가문에는 큰 가산도 있고 조상들의 산소도 있는데 엄마가 이런 유서를 남기셨기에 더구나 리해가 되지 않았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해오신 엄마라면 조상들을 당당하게 만나 그곳에서 안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우리는 어머니의 유언을 존중해 드리기로 했다. 엄마는 성경 지명이 있었을까? 아니면 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였을까? 엄마가 돌아간 후 과연 사정이 생겨 우리는 더는 조상들의 산소로 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조상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하신 엄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매들은 특정된 명절이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에도 자주 한자리에 모여 부모님과 함께했던 지난 날을 추억하고 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우리는 엄마의 따뜻하고 너그럽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인품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다. 출렁출렁 가고 싶은 곳으로. 엄마는 아마 가고 싶은 곳으로 가 계실 거라고 나는 믿고 싶다. 그러면서도 손주를 둔 내가 어머님의 무릎 아래서 자장가를 듣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마 엄마도 추석달 저 견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가족분들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즐거운 독서 시간, 행복한 문학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입니다. 지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뭘까요? 바바라 에버크롬비의 인생을 글로 치유하는 법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내가 지나온 길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단서를 얻기 위해서이다. 내가 지금 과거의 내 모습을 탐구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 힌트를 얻기 위해서이다.

네, 어제까지 힘들었지만 오늘부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듭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아무리 파헤쳐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지나간 일들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열심히 걷다 보면 꽃길이 열리겠죠. 오늘도 열심히 덕수하며 성장하는 하루 되시고요. 각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분들 화이팅해요. 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네, 즐거운 독서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는 일은 오래전에 갔던 산사를 다시 찾아가는 일과 같다고 김무곤의 정의책 읽기를 권함 중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으면 오래 갔던 산사를 다시 찾아가는 일과 같으며 전에는 안 보이던 빛바랜 단청이며 뒤뜰의 부도탑이 어느덧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 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시 읽으면 달라져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다시 읽고 다시 찾으면서 눈이 열립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몇 권의 책을 읽으셨나요? 다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들, 그 속에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저자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갈채를 받은 세계 발레리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공립 발레단의 예술 감독입니다. 바로 강수진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감동의 무대는 늘 한국인 최초, 세계 최초를 경신하는 경이로운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바로 강수진의 자서전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는 책입니다.

네, 2001년 처음으로 발레리나 강수진의 상처 도성이 발사진이 공개된 후 강수진의 발은 학교, 기업 등은 물론 최고의 지식인들까지 시대의 멘토로 인정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회자되며 열정과 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동경하는 화려한 무대 뒤 상상도 못할 인고의 시간과 마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감동한 세계의 발레리나 강수진은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를 통해 숨겨진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고 우직한 노력으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탄생시키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부터 2014년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예술감독에 부임해 리더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생과 철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명성을 지켜온 강소진의 출발은 사실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발레를 시작했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최연소 입단 후 7년 동안이나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고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급해하거나 남들과 경쟁하기보다 오늘을 100%로 살아내며 오직 자신과 경쟁했습니다. 터소즈를 수백 클래씩 갈아치우며 하루 18시간씩 연습을 이어갔고 늘 부상을 달고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30년간 활동하며 경쟁이나 편법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얼고은 것이야말로 혁신의 열쇠임을 깨달았다고 강소진은 말합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책은 세계에서 최고의 갈채를 받은 세기의 발레리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예술감독 바로 강수진의 자서전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라는 책입니다.

네, 그럼 저자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1957년 태어나 중학교 2학년에 뒤늦게 발레를 시작한 강소진은 1982년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1985년 전세계 발레 영재의 등용문인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입상한 그녀는 198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당시 최연소 나이로 입단했습니다. 1993년 첫 주역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을 시작으로 1997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됐습니다. 1999년 무용계 아카데미상 분우아 드라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 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임을 증명했습니다. 네, 2007년에는 최고 장인 예술가 장인의 칭호를 수여하는 카모 텐저린 공정 무용가의 동양인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네, 뛰어난 예술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독일 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독일 바덴뷰르 템베르크 주정부의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수진은 현역 발레리나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나이 50이 되는 해인 2016년에 가장 사랑한 작품인 온의 긴을 마지막으로 은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잠자고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최초로 로잔 발레 콩쿠르의 우승자이자 동양인 최초 독일 무형 문화재인 캄머 텐즈린에 선정된 한국 발레리나 강수진의 책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는 책을 공유했습니다. 네, 2001년 처음으로 발레리나 강수진의 상처 토성이 발사진이 공개되고 강수진의 발은 세인들의 눈길을 끌었죠. 이 사진은 지금까지 회자되며 열정과 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강수진의 독창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몸짓은 오랜 무명 시절과 부상을 뛰어넘는 지독한 연습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신과 싸우며 오직하게 들어간 선 동작 하나, 스텝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꿈이나 열정이란 말이 버겁게 느껴졌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강수진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꿈이자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이 책을 통해 꿈을 벗어나게 될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유한 책은 세기의 발레리나 강수진의 자서전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경수님의 글, 구슬임님의 방송으로 거리의 땀방울을 휘뿌리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거리에 땀방울을 휘뿌리며 허경수. 사는 저 거리에서 웬 손님이 소리를 지르자 나는 불을 끌어가는 소방대 운전사 마냥 일

조용히 다가와서 공손스레 묻는 것이었다. 연극원까지 가면 얼마입니까? 한 분이 1원입니다. 나는 인차 대답을 하고 인력거에 올랐다. 또 여인을 앉히고 인력거 디딤판을 억세게 밟으며 달리느라니 이젠 영업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긍지감이 가슴을 무비미 느껴졌다. 내가 연극원에 도착하니 여인들 중 한 명이 꼬깃꼬깃 단 1원짜리 지폐 도장을 두 손으로 펴서 공손히 건넸다. 그 돈을 받아주는 순간 나는 노동의 쾌감과 인력거꾼들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미소한 수입이었지만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온 밤을 인력거를 몰고 달리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2시간쯤 일해서 12원을 벌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되는 자영업의 수입이었다. 아주 낮은 수입이었지만 나의 가슴에 자립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렇다. 모든 식물의 씨앗이 토양에 떨어질 때에는 매우 작고 여린 것이다. 그러나 봄비와 태양의 혜택으로 점차 발아 성장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동료에게 인력거를 돌려주고 이튿날 돈을 꾸려고 생각을 굴렸다. 내가 돈을 꾸려고 생각한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13년 이상이고 자그마한 가게를 꾸리고 있는 정년 퇴직을 한 허철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이었다. 내가 그의 가게에 찾아가서 조심스레 용무를 말하니 그는 아주 냉담하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꿔주고 언제 받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닥불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너무 창피해서 나는 이렇게 반문했다. 내보다 낫지 않아요? 낫지 않고. 허철은 배포유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너무 무안해서 그의 귓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누르고 도망치듯이 그의 가게에서 뛰어나왔다. 어쩌면 이렇게 냉대할 수 있단 말인가. 실화협회에서 늘 회의도 함께 했고 내가 그의 글을 소개해서 준 적도 있었는데 밖에 나온 나의 심정은 바위에 짓눌린 듯이 무거워졌다. 내가 제1일 백화상점 앞에 이르렀을 때 공교롭게도 나의 친구 호익철을 만났다. 나는 밤길에 등불을 보았을 때처럼 모든 게 이뻤다. 나는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간곡한 어조로 물었다. 나 인력거를 사려고 하는데 돈 좀 꿔주겠소? 얼마를요? 호익철은 넌지시 물었다. 300원을. 나는 조심스럽게 액수를 말했다. 아, 작가가 인간 수업을 하겠다는데 참 좋은 일이오. 호익철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옷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 지폐 석장을 꺼내서 나에게 건넸다. 그래서 나는 인력거를 요행 사게 됐다. 내가 은행 앞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중년 남성이 인력거에 앉았다. 저 목장까지. 그 손님은 퉁명스럽게 목적지를 말했다. 나는 인차 인력거에 올라 디딤판을 힘차게 밟았다. 영업이 시작되니 방금까지 마음속에 드리웠던 울적한 기분의 구름이 바람 앞에 안개마냥 서서히 사그러졌다. 저 목장의 입구에 들어갈 때 나는 감속하지 않고 운전대를 획 돌렸다. 그러자 내리막길에서 인력거가 옆으로 넘어졌다. 아뿔싸, 이거 큰일 났구나. 나의 뇌리를 치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 손님은 땅에서 일어나 돈 1원을 건네는 것이었다. 아니, 돈은 그만두세요.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 손님은 개의치 않아 하며 가버렸다. 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뿜으며 그 손님을 목송했다. 세상에 그래도 마음씨 착한 분이 있구나. 그 당시 손님을 싣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손님이 돈을 주지 않으니 돈을 달라고 했다가 구타를 당한 인력거꾼도 있었고 칼에 찔려 죽은 인력거꾼도 있었다.

0: 그런 험악한 세월에 일러꽃꾼이 손님을 길에 떨구어 놓고 돈을 받은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마에 밴 땀을 손바닥으로 훔치고 길에서 스적스적 달리며 사위를 휘휘 살펴봤다. 웬 할머니가 한족 일러꺼꾼에게 조선어로 물었다. 신경계통이 어딤도?
1: 스마?
0: 한족 일러꺼꾼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그 할머니 앞에 인차 정차를 하고 공손히 말했다. 아, 제가 그곳을 아니, 앉으세요. 그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 일러꺼에 앉았다. 신경계통 병원을 그러세요? 내가 짐작으로 모르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 젊은이 말귀를 참 빨리 알아듣네. 아, 저 뻐꾸기는 모르던데. 그 할머니는 나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도 지력이 작용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빛이 웃었다. 그러니 세상에 비천한 직업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한 대통령은 연안이 되니 백악관 앞에서 구두 닦기 일을 하지 않았던가. 내가 우전국 앞에 해가 저물도록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코에서 더운 것이 조르르 흘러내렸다. 손으로 만져보니 빨간 코피였다. 아,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리겠네. 가슴이 섬찍해났다. 내가 종이로 코를 닦고 있을 때 청년 셋이 내 일러꺼에 털썩 앉으며 앞을 턱지댔다. 나는 손님을 빼앗길까봐 코피를 닦을 새도 없이 일러꺼 운전대를 부여잡고 디딤판을 밟았다. 어디로 가오? 내가 공손히 묻자 한 청년은 앞을 턱짓하며 건방진 어조로 대답했다. 참조개를 맛보러 가는데. 하하하. 다른 청년은 양천대서 했다. 아, 사람을 잘못 앉혔구나. 불길한 예감이 나의 머리를 툭 치며 지나갔다. 그 당시 손님을 싣고 목적지에 이르러서 돈을 못 받은 인력거꾼이 비일비재였고 돈을 달라고 하다가 구타를 당한 인력거꾼도 적지 않았다. 올리막을 오를 때 코피와 땀방울이 격금내기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미처 코피와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다락으로 오르는 송아지 마냥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리막길을 힘겹게 돋아올랐다. 빨리빨리! 이 당나귀 오늘 힘을 못 쓴다. 청년들은 야유와 조롱의 언사를 구정물 마냥 마구 쏟으며 너털웃음을 웃어댔다. 나의 가슴 속에서는 불현듯 방치 같은 것이 옥 치솟는 것 같았다. 나는 인력거를 와락 뒤집어버릴 충동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인력거 디딤판을 꾹꾹 밟았다. 가난하니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불쾌감이 가슴을 누비고 있었다. 노래방 앞에 이르니 한 청년이 말을 세우는 마부마냥 길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차를 냈다. 그들은 인력거에서 내리더니 돈을 줄 염도 하지 않고 쨍쨍 가는 것이었다. 저 돈을요. 나 입에서 본능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한 청년이 획 돌아서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한 청년은 나의 귓뺨을 덜썩 쳤다. 나의 코에서는 코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쑥 넣어서 나사 틀개를 잡았다. 그 무지막지한 청년들과 결판을 내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때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피뜩 떠오르며 결사전을 벌이려던 악념을 지워버렸다. 나는 종이로 코를 막고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할까? 내가 울적한 심정으로 망설이고 있을 때 술 냄새를 알싸하게 풍기며 웬 할아버지가 천천히 앉았다. 합신까지 가교. 그 노인은 석심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력거 디딤판을 꾹꾹 밟았다. 좀 달리는데 그 노인은 욱 하고 토했다. 나는 인차 정차를 하고 그 노인을 부축해서 길가에 내리게 하고 잔등을 도닥이며 시원히 토하게 했다. 나는 구역질이 욱 하고 올라왔으나 가까스로 참았다. 이를 핑계하고 이 노인을 방임할까? 나는 망설이다가 이미 작고한 나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책임감을 느끼며 그 낯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인력거에 싣고 스적스적 달렸다. 그 할아버지는 무시로 휘우뚱거렸다. 나는 사고가 날까봐 근심스러워서 그 할아버지더러 바닥에 내려앉게 하고 조심스레 달렸다. 한참 달리던 인력거는 피식 소리를 내더니 서버렸다. 바퀴가 터졌다. 실로 마디에 옹이고 설상가상이었다. 휴, 나는 긴 한숨을 뿜고서 사위를 휘둘러봤다. 시겨여서 자전거 수리부가 없었고 지나가는 빈 인력거도 없었다. 나는 이빨을 지그시 악물고 인력거를 밀면서 전진했다. 합시는 화룡 시내에서 용리에 상거한 농촌 마을이었다. 나는 콩알 같은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힘겹게 걸어갔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그 할아버지는 취기에서 깨어났다. 몇몇 청년들이 한담을 하며 멀뚱멀뚱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할아버지가 엄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너 왜 한말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도 없느냐? 이 젊은이를 봐라. 나를 여기까지 밀고 온 것을 부모 앞에서 이렇게 하면 효자다. 효자야. 청년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이때 겨우 멈추었던 나의 코에서 다시 또 피가 주르르 흘렸다. 나는 미처 코피를 닦을 새 없이 인력거 디딤판을 꾹꾹 밟으며 귀로에 올랐다. 공장이 문을 닫으니 난 노예가 됐구나. 내 머릿속에 갈마드는 비참한 생각이었다. 당신 얼굴이 부었어요. 웬일인가요? 내가 퇴근해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근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아, 일하다가 그만 부딪혔어. 나는 애매한 어조로 응대하고 세수를 냈다. 네? 아,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내일에는 나가지 말아요. 아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 뱀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겠소? 나는 농조로 말하고 웃어버렸다. 휴, 이렇게 사는 것도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구들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튿날 저녁 무렵에 내가 손님을 싣고 유치원 앞을 지날 때 허철의 손자가 유치원 대문 앞에 오독하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얼결에 그 애를 보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 그 애의 할아버지 허철이가 한 말이 떠오르며 기분이 잡쳤다. 당신에게 돈을 구워주고 언제 받겠소? 내가 손님을 부리워놓고 그 유치원 앞을 지날 때 허철의 손자는 여전히 홀짝거리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문득 측은한 감이 들었다. 너 할아버지가 오늘은 널 데리러 안 오니? 내가 묻자 그 애는 머리를 살레살레 저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잠깐 생각을 굴리고서 그 애를 인력거에 앉혔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속담을 되풀이시키지 말아야 하지.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었다. 내가 허철이네 집에 들어서니 그는 쿨쿨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돈을 주세요. 그 애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니? 허철은 부시시 일어나더니 얼떨음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구만. 아, 인력거를 샀구만. 나 친구를 만나서 술을 좀 마신 게 그만 깜빡했네. 아, 노치는 외출했고. 참 감사하오. 허철은 매우 미안해하는 기색을 지으며 나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다. 아이고, 감사야 무슨. 나도 술꾼인데. 나는 농조로 응대하고 돌아섰다. 돈을 예소. 허철은 5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귀로에 올랐다. 아, 감사오. 아, 후에 나 칭커를 하지. 허철의 목소리는 저기 떨렸다. 살론처. 백화 상점 앞에서 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바람결을 읽으며 그에게로 달려가서 인차 정차를 했다. 냉장고를 싣고 투산자까지 가면 얼마입니까? 그 손님은 점잖은 어조로 물었다. 20원입니다. 내가 가격을 알려주니 그 손님은 냉장고를 싣겠다고 했다. 나는 그와 함께 냉장고를 인력거에 실었다. 화룡부터 토산자까지 왕복 40리였다. 냉장고를 실어서 시선을 저해했기에 나는 운전을 하면서 머리를 옆으로 기울리며 앞을 주시했다. 아, 이 일도 쉽지 않네요. 그 손님은 동정조로 중얼거렸다. 아, 괜찮습니다. 그 손님의 말을 들으니 나는 기분이 좋아지며 피로가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사람은 언어로 감정을 표달하는 사유적 동물이기에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곤란에 부닥쳐 갈팡질팡할 때 고무경려의 말 한마디는 힘이 드는 것이다. 비록 초면 강산에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그 당시 나에게는 위로가 됐고 힘이 됐던 것이다. 나는 운전대를 지그시 부여잡고 디딤판을 억세게 밟았다. 바람이 귓전으로 쓱쓱 지나갔다. 도산자에 도착해서 냉장고와 손님을 부려온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귀로에 올랐다. 한참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참 야단이 났다. 그때 나의 인력거에 웃갓을 씌우지 않았기에 나는 무인지경에서 그만 물병아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몸이 으스스 추워남을 느꼈다. 공장이 문을 닫으니 개고생이구나. 나의 머릿속엔 또 이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내가 늘 즐겨부리는 주제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머릿속에 느닷없이 떠올랐다. 나는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로움 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노래를 부르니 나는 새로운 힘이 솟구침을 은은히 느끼게 됐다. 이 구절을 나는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자위안을 했다. 지금은 취하층에서 고생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소생할 때가 있을 거야. 손님을 목적지에 부리워 놓고서 나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다른 손님을 기다렸다. 불현듯 러시아의 저명한 시인의 유명한 시구가 떠올랐다.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 말라, 괴로워 말라. 나는 24살 만에 호익철에게서 꾼 돈 300원을 돌려줬다. 호익철은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감탄조로 말했다. 이리도 빠로? 난 꾸어줄 땐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꾼 돈 300원을 돌려주니 한시름 놓였고 일종 성취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내가 백화상점 앞에 서 있을 때 한족 청년 셋이 나의 인력거에 덜썩 앉았다. 사원이구나. 나는 흐뭇한 심정으로 디딤판을 꾹꾹 밟으며 달렸다. 으슥진 구석에 이르자 그들은 말을 세우듯이 위하더니 땅에 내렸다. 나는 손등으로 땀을 쓱 훔치며 돈을 받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들은 벼랑간 시퍼런 칼을 쑥 뽑아들고 위협했다. 빨리 돈을 꺼내! 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내가 봉착하다니. 한 놈이 손으로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샅샅이 만져 몸수색을 하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인지라 나의 온몸은 꽁꽁 얼어드는 것 같았다. 그놈들은 나에게서 돈 29원을 빼앗아갔다. 그놈들이 가버리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뿜었다. 저 좋은 몸에 이래서 벌어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자 나의 눈에 그놈들은 짐승이 돼보이며 쓴웃음이 나갔다. 비록 최하층 노동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군계 일학 마냥 장해 보였다. 인력거로 일하던 첫 며칠은 창피했고 몇 달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러 갈 때 인력거를 멀찌감치 세워놓고 은행에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후에는 인력거를 은행 앞에 척 세워놓고 곧바로 은행에 들어가서 땀이 흥건한 손으로 돈을 저축하곤 했다. 매번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저축할 때마다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출근할 땐 은행에 온 적 없었는데 나 번신했는가? 그러니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씩 로반이나 된 듯 가끔 가슴 뿌듯한 자부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내리막길에서 우로부터 손님 넷을 씻고 운전대를 으스러지게 부여잡고 단숨에 내려올 때는 귀뿌리를 휙휙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서 쾌감이 전신을 누볐다. 비록 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모습이어도 만경 창파를 헤가르며 달리는 선장이나 된 기분이

내가 인력거 일을 시작해서 한 달 만에 허철은 반신불수로 드러높게 됐고 아내는 간병을 해야 했기에 손자를 제때 유치원에서 데리러 갈 수 없게 됐다. 허철의 아내는 나에게 상면조로 물었다. 내가 수고비를 푼푼히 드리겠으니 우리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가고 데려와 줄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나는 시원히 대답하고서 4년 동안 허철의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갔다. 허철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입술만 실룩거릴 뿐이었다. 아마 내가 돈을 꾸러 갔을 때 냉담하게 거절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독은 독으로 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알렉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나는 절감했다. 그러니 비천한 노동이 없는데 인간의 편견이 있을 뿐이다. 거칠은 언사가 당시에는 수모로 느껴졌지만 역경 속에서 때로는 힘이 되는 것이다. 내가 코피를 흘리며 일할 때 동요한 적이 있었다. 계속 일하는 것이 옳은가, 한이 세상이 얼마라고 자포자기 하려고 망설일 때 허철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에게 돈을 꿔주고 언제 받겠소? 그럼 가난도 무능한 표현이다. 어떻게 하나? 가난뱅이 모자를 벗어버리자. 허철의 비방에 찬 말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강심을 먹게 됐다. 그러니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 것이다. 나는 4년 동안 인력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인간 수업을 했고 삶의 희로애락의 교향곡을 땀방울로 길에 써놓은 셈이 됐고 먼지를 뒤집어 쓴 유동대학에서 고진감래의 참뜻을 터득하게 됐다.

네, 허경수님의 글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거리의 땀방울을 휘뿌리며 였습니다. 이상 좋은 글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바바라 에버크롬비의 인생을 글로 치유하는 법 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재능을 허비하는지 모른다. 중요한 사실은 재능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능을 가꿀 수 있는 재능도 가져야 한다. 네, 재능은 선물입니다. 누구나 이 선물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열심히 갈고 가꾸지 않으면 그 값진 선물조차도 자신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재능만 잊지 말고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갈고 갈고 또 갈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진행의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서련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1: 众人围拢过来，问这问那，蒋平一一答对。众人一听，死中得活。

0: 北京时间12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현국화입니다。오늘은우리나라의전통명절인추석입니다。추석은중추절추월절배월절등으로불리기도하는데요，우리나라의중요한명절중에하나입니다。예로부터이날이되면온가족이오손도손모여앉아맛나는음식을먹으며달을구경하는풍속이있습니다。속담에백성들은먹는것을하늘로여긴다는말이있을정도로중국인들은자고로음식에대한지대한관심을보여왔습니다。오늘시간에는우리나라지방별로대표적인추석음식을알아보겠습니다。추석음식을단한가지만꼽는다면단연월병입니다。월병은단순한간식이아니라중국문화와전통을담고있는상징적인음식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추석에가족들이모여보름달을감상하는전통이있는데요，이때빠지지않는것이바로월병입니다。월병은둥근모양을하고있어달과가족의화합을상징합니다。월병을나눠먹는것은가족간의사랑과단합을의미하기때문에중국인들에게추석은가족이모여서로의안부를묻고시간을함께보내는중요한날입니다。월병이란말이처음사료에등장한것은남송시기의문인오자목이작성한몽량록에서라고합니다。그때월병은그냥일종의딤섬에지나지않았지만시간이흐르면서점차달구경과연결지어져온가족의화목과그리움을나타내는음식이됐습니다。오늘날월병은추석때가장많이주고받는선물로전통적으로는팥소꽃씨앙금계란노른자등이주로사용되지만현대에는다양한변형이생겼습니다。아이스크림월병이나초콜릿월병심지어는비건월병까지등장하면서월병은시대에따라변화하고있습니다。월병과관련된재미있는이야기도전해지고있는데요，명나라때몽골족을무찌르기위해비밀메시지를월병속에숨겨전달했다는전설이있는데요，이로인해월병은중국인의저항정신을상징하는음식으로도여겨졌다고합니다。이에따라추석에월병을나눠먹는것은단순한음식문화가아니라중국의역사를되새기는시간이기도합니다。옛날그림을보면추석밤에사람들이3355개수나무밑에모여개화꽃으로만든딤섬사탕과자등의음식을먹으며환담을나누는모습을많이볼수있습니다。이때꿀같은개화주한잔을곁들여마시면하늘에사는신선도부럽지않다고합니다。지금도맑은밤하늘에떠있는둥근달에비친개수나무의그림자를감상하며개화주를즐겨마시는사람들이많습니다。령근의모양은원만한동그라미를하고있기때문에온가족이한데모이는것을상징합니다。추석에령근음식을즐겨먹는것도이때문입니다。강소성과절강성일대의사람들은추석이되면얇게썬령근두개사이에고기나대합으로다진소를넣어들끓는기름에노랗게튀겨만든우병이란음식을먹습니다。그모양은월병과흡사한면이있는데요，중국전통의학에서령근은삶은후그성상이차가움에서온화함으로변화해위경의기운을도와서보양하는효능이있다고믿습니다。 청나라 한풍제 때 변산된 순덕현지에는 8월 보름날 토란과 우렁이를 즐겨 먹는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추석 때 우렁이를 먹으면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전후가 되면 마침 우렁이 뱃속에 새끼가 없어 육질이 쫄깃하고 맛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광주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추석날 우렁이를 볶아서 식탁에 꼭 올립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광동성의 일부 지방에는 추석 음식으로 토란을 먹는 습관도 전해오고 있는데요. 8월은 토란을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토란을 제사 음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추석에 토란을 먹는 이유와 관련해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279년 몽골 귀족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운 후 한인들에 대해 잔혹한 통치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송 관료 마발이 조주를 점거해 원나라를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원나라 군대에 의해 격파당한 후 성내 백성들은 비참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호인의 잔혹한 통치를 잊지 않기 위해 후세 사람들은

인해 머리 형태와 발음 둘 다 묘사한 토란을 음식으로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일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추석 풍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경 사람들은 추석의 월병 외에 현지 일품 요리인 개화꽃 오리를 필수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개화꽃 오리는 추석 전후 개화꽃이 향기를 내뿜으며 만발하는 시절에 꽃잎을 따서 만든 조미료로 오리고기를 맛있게 요리한 것인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개화꽃잎으로 만든 조미료는 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꽃잎과 설탕과 매실을 적정한 비율로 섞어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 유래를 전국시대 시인 구론의 작품 초사 소사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솜털이 나 있는 민물개는 강소성과 절강성 지역 사람들의 추석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솜털개는 차가운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황주를 가반주로 곁들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전후는 또 성류의 성숙기입니다. 빨간 만호와 하얀 수성을 연상케 하는 성류는 추석 식탁에 특별히 사랑을 받는 과일입니다. 무병장수와 가족의 화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 편집의 김미란,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5번째 시간입니다.

0: 서방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모두들 음악에 터치되어 병실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잔음칠 때 바깥에서 급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1: 서방이! 서방이!
2: 아이 참, 누구예요?
3: 덕문의 예술단 사덕무가 왔어요.
2: 아니, 참 귀찮게.
0: 밖에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남성 청년이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그는 알락달락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하얀 얼굴에는 검은 티 안경까지 걸려 있었다. 사복주라고 변성명한 그가 바로 곽상의 고향에 있던 대지주 사양제의 아들 사각이었다. 곽상은 모험발치에서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눈에 익은 모습이다.
4: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지주 사청제의 아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자가 이름이 뭐더라? 아, 사각이. 사청제의 아들이 사각이가 맞지?
0: 곽상이 좀 더 똑똑히 보려고 뒤따랐으나 그 사람이 서방과 나란히 걷는 바람에 뒤따르기도 무엇하여 걸음을 멈췄다. 얼굴에 의문이 가득 들어찬 곽상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뒷머리를 극적거렸다. 부상병들 앞에서 한창 신나게 바이올린을 타던 서방은 갑자기 사복조에게 불리워나가 흥이 깨지는 바람에 앵돌아지고 말했다.
2: 사복조 덕모, 왜 절 불렀어요?
5: 그 덕모와 할 얘기가 있어.
2: 아이 참, 지금 부상병들에게 바이올린을 타주고 있는데 못 들었어요?
5: 못 들었기에 불렀지. 들었으면 왜 덕모를 방해했겠어?
2: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하세요.
5: 부상병 덕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저리 가서 이야기하겨.
2: 여긴 병실과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어서 말해요.
5: 저 서방이 임무를 맡고 여기 온 지도 이젠 버그나 되는데 돌아갈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어. 예술단에서 우리에게 짤막한 가극을 창작하라는 임무를 주었는데 아직도 꽁구어 먹은 자리란 말이오. 매일같이 산으로 나무하러 가지 않으면 변기를 들고 다니고서야 돌아가서 뭐라고 하겠소?
2: 아니 그럼 우리가 부상병들의 병기를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5: 아니 내 말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오. 부상병들은 다 우리의 계급적 형제들이 아니오. 그들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크나큰 영광으로 될 것이오. 하지만 우린 부상병들을 위해 복무해야 하거니와 우리 예술단의 임무도 완성해야 하오. 그 부상병들만 보살펴준다면 우리가 간호원들과 다를 게 뭐요? 잠도 모자라고 일도 어렵긴 하지만 강고분투의 정신을 발행하여 창작할 시간을 짜내야 할 게 아니겠소? 우리가 써낸 작품의 예술성이 너무 낮아도 안 된단 말이오.
2: 또 그따위 고상한 이론으로 절 설복하려고요?
5: 저 서방이, 요즘 날 대하는 태도가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2: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꾸 그런 가문리설 타령만 하는가요?
5: 덕무는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쌀쌀하지 않았어. 덕무는 나에게 거대한 고물을 줬고 나를 높이 평가해줬어.
2: 사덕무, 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시원시원 말해요.
5: 이건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요. 사실 말이지 동무가 나보고 한 말들은 모두 큰 가치가 있어. 나는 생활에서 동무의 고무와 위안, 비판과 지도가 없다면 살아나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나는 적적함과 외로움을 느낄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는 나를 대하는 동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서 특히 동무가 여기 온 다음부터 날 보면 냉랭하게 대하지만 부상병들과는 살뜰하게 대한다는 걸 알아서 예술단에서도 우리만큼 서로 예수는 사람은 없어. 아, 동무와 나의 감정은...
2: 이제 보니 나한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벌써 피해 달아난 지 오래겠어요.
0: 서방은 쌀쌀히 웃으면서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
5: 아, 서방이! 아, 서방이! 오해하지 말아줘. 아, 당장 동무대로 대답을 하라는 건 아니요.
2: 그건 동무 혼자 연구해보세요.
0: 서방은 곽상이 있는 병동으로 돌아갔다. 사복주는 쌀쌀하고 아기의 찬 눈길로 멀어져가는 서방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아군이 2차 작전이 끝난 후 열흘 남짓한 동안 주부는 두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즐거웠다. 부대가 세기로 쳐들어가는 데 성공하자 집단군 사령부에서는 통보로 그들을 표창했다. 류키영 사건으로 탄에서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들이 거둔 성과는 긍정해 주었다. 불군 3년의 전과에 대해서는 온 사와 군이 다 알게 되었다. 군 당위원회는 3년에 대공 상장을 주며 붉은 3년이라는 금기를 만들어서 내일 군정치부 주임이 직접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방경리에서 훌륭하게 싸운 3년의 간부와 전사들인 곽상, 화정방, 왕대발, 교대항에게는 대공 상장을 주고 불달린 몸으로 적과 싸우다가 최후를 마친 열사들에게는 영 칭호를 주게 된다.

0: 류키 형의 문제도 악기가 지어졌다. 사당위원회에서는 비판은 엄하게 하고 처리는 관대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당내에서 권리정지 처분을 주고 행정적으로는 강직시켜 6년 연장으로 보내요. 다음 전투에서 표현이 어떤가 두고 보기로 했다. 주부가 한창 내일 소집될 공로 축하 모임에서 연설할 문장을 쓰고 있을 때.
1: 네, 덤보입니다.
2: 주덤보요?
1: 네, 세성동지.
2: 정찰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1: 곧 돌아올 겁니다. 정찰병들이 돌아오면 곧 보고하겠습니다.
2: 절대 등원하면 안 되겠어. 정찰병들이 제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인차 다른 정찰조를 파괴라. 이건 전군의 작전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
1: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눈이 많이 내립니다. 아까 눈 깊이를 재봤는데 벌써 한자 두께나 두툼이 내렸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2: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아까 바깥에 나가봐서 눈은 많이 내리지만 바람은 그리 세차지 않소. 지금은 눈이 오는 것보다 바람이 부는 게 더 중요. 세차게 밤중까지 불었으면 좋겠는데.
1: 네, 알겠습니다. 2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정찰조를 보내겠습니다.
2: 그렇게요.
0: 주부의 생각은 몇십 리 밖에 있는 림진 강가로 날헤쳐갔다. 이틀이 지나면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는데 림진강은 아직도 얼어붙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 보고에 따르면 강 옆은 얼었으나 강보판은 아직도 강물이 사풍치며 흘러간다는 것이었다. 부대는 지금 림진강이 언제면 얼어붙을까 초소히 기다렸다.

0: 이때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류키 형이 탐부로 찾아온다.
1: 정치원 홍제, 들어가도 됩니까?
2: 들어.
1: 자, 정치원 홍제,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 찾아봤습니다.
2: 자, 앉아서 얘기요.
1: 예. 정치원 홍제, 난 정치원 홍제에게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2: 그래, 무슨 말인지 털어놓고 말해보.
1: 지난날 저는 정치원 동지가 저를 타격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심으로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치원 동지는 저를 타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관심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이번에 교양을 받고서야 저는 비로소 정치원 동지가 당성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대한 지 오랜 전은 정치위원도 여러 번 모셨습니다. 제가 정치위원 앞에서 아양을 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위원 동지처럼 높은 원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부들을 아끼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2: 동문 대체 무엇을 말하자는 거요? 빙빙 해돌지 말고 직접 본론을 말하오.
1: 아닌 게 아니라 전 정말 아주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2: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동부들도 따끔하게 지적해 주었으니 지금부터는 과오를 철저히 시정하려는 동부의 행동이 중요한가요?
1: 정치원 동지는 저의 잘못에 대해 진작 뚱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치원 동지의 말씀을 진짜 명심했더라면 이렇게 엄중한 과거까지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0: 류키 형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어냈다. 주부는 근엄한 표정으로 류키 형의 일거일동을 주시했다.
1: 제가 이번에 과오를 범한 후에도 정치원 동지는 상근하고 인내성 있게 저를 교양하고 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준 데 대해 전 말할 수 없이 감동입니다. 저는 평생도록 정치원 동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2: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오. 이런저런 과오를 범하는 게 문제로 되는 게 아니다. 과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단 말이오. 혁명의 길은 멀고도 먼데 잘못을 고칠 결실만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소.
1: 정치원 동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전 진심으로 고칠 생각입니다.
2: 진심이라면 좋소. 또 다른 용건이 있소?
1: 저 정치원 동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2: 도움 받을 일이 있다고?
0: 류키 형이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내 주부에게 내밀었다. 주부가 등잔불에 대고 편지를 보았다.
1: 그 편지를 좀 천천히 봐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저에게 양설 동무가 글쎄 이런 편지를 써보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지에다 무슨 겁쟁이요, 개인주의자요, 죄악이오 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그 동무는 나를 잘못 봤다고 했는데 내 보기에는 내가 도리어 그 동무를 잘못 봤습니다. 일반적인 동지 관계라 해도 이러한 때에 저에게 고통을 대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나와 관계를 끊자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구시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이 편지를 넣었소. 그래, 동무 보기에는 양설 동무가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게 무슨 까닭인 것 같소?
1: 아이고, 이거야 등산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일이 아닙니까? 누구도 닭김새를 채고 있는 문제죠.
2: 그 뻔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1: 그는 제가 강직됐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제가 그냥 영장 자리에 있다면 그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밖에 또 다른 까닭이 있지만.
2: 또 무슨 까닭이 있다는 거요?
1: 전에도 말씀드렸으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2: 혹시 양설 동무와 곽상 동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셨던가요?
1: 그야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살밤 살낮을 꼬박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 두 가지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은 있을 수 없다고 전 감히 찍어 말할 수 있습니다.
2: 그럼 나더러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요?
1: 그놈은 나와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다.
2: 그 동물을 그렇게 나쁘게 보면서도 동문 왜 부득부득 그한테 달라붙자는 거요? 이건 대체 무슨 문제요? 왜 말하지 않소? 왜 그렇게 얼버무려? 그래,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1: 당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놈한테 편지를 보냈으면 합니다.
2: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문제요. 조직을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이룩해보려는 생각은 그렇지요?
1: 아니, 조직도 개인을 보살펴줘야 할 게 아닙니까?
2: 물론 조직은 개인을 보살펴줘야 하오. 하지만 개인은 그 어떤 때를 막론하고 조직을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는 없어. 류경동무, 동무는 혁명에 참가한 지 한두 해가 아니고 입당한 지도 한두 해가 아닌데 조직이란 무엇인지 생판 모르고 있구만. 동무는 모든 관계를 개인의 이해관계로 보고 있으며 동무의 눈에는 조직이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만. 동문의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건 개인들끼리 의논한 일이요. 물론 조직에서 화해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동무가 조직을 이용할 수는 없어.
1: 뭐라고요? 제가 조직을 이용한다고요?
2: 당내 생활에서는 성실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뒤에서

0: 암을 헐뜯지 말 것을 권고하나 봐요. 동무는 양설농부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 동물을 물고 늘어지려 하오? 아까는 왜 그러는가고 물어도 동무는 대답하지 않았소. 그래, 동무는 양설농부가 동무에게 고통을 더해주었다고 여기고 그를 물고 늘어질 작정이오?
1: 아니,
0: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줘야 직성이 풀릴 셈이지.
1: 뭐라고?
2: 급소를 찔려온 류키영의 얼굴색이 대본에 새파랗게 변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늘고 긴 허리를 펴고 한들거리는 코스모스가 해맑은 모습으로 정겨운 미소를 날리고 있는 가을입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우리는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고 또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들과 단란히 모여 앉아 정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따뜻한 정을 되새기면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함께 감상합시다.

추석은 예로부터 환한 보름달 아래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송도에서 사업하는 김련정 씨는 명절 때마다 비록 고향에는 가지 못하지만 타양에서 고향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면서 명절을 즐겁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연변의 조선족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 있어도 항상 고향을 그리고 고향 음식을 먹으며 고향 노래를 부르고 고향의 발전을 관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보내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명절의 기다림은 역시 그리웠던 가족들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연기 씨의 김정희 씨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외지에서 근무하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두 고향에서 한자리에 단란히 모여 명절을 보내서 너무나도 기뻤고 가슴이 설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건강하고 명절이면 고향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봄 100일 먹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청아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미시오. 아, 글쎄 잼도 내 남동생 제 친구 둘째 아들이 돌생일 세는데로 제 매부를 끄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게 상기도 아이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주무는 거죠. 이렇게 됐지 뭐. 폭 취했지 뭐. 아유, 어찌 뭐 천안 매부지간에 저렇게 꿈치감도 맨날 거저 찰가물처럼 딱 붙어있는 게 두꺼먹꺼먼 남자 집에서 거의 노는 게 내 퇴근하기 전이래도 밥 따끈따끈한 거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줬으면 내 얼마나 감도 먹겠음도. 아이고, 내 갑을 간 것도 두러기 매발아. 내 오늘은 진짜 못 참지 먹었어. 내 아이고, 내 원래 못 살겠단데.
2: 빨리 가요. 야, 정말 빨리 가요. 빨리 야.
3: 어딜 보채오.
2: 나 매부 지금 이럴 때 아이란데 내 생일 봄날인 온다.
1: 내겠다. 동네 영사 한 줄을 모르고서리 리진아 날 내 거 매부를 구수 들어.
4: 저놈이 먼저 들어가.
5: 야, 매부 먼저 들어가.
4: 저놈이 먼저 들어가라.
5: 야, 야, 야, 누나.
1: 아우, 야, 이거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이렇게 지독한 냄새 나냐?
5: 오늘은 우리 매부 내가 같이 먹자 해가지고.
1: 무슨 게 매부?
5: 아이, 수고하십니다. 예.
1: 가긴 어디를 가는데 좀 불러놔. 야, 좀 사람질해라. 어? 할 일 없게 누나한테 엎어져서 살겠니? 어? 정말, 아이다. 둘 다 들어가,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5: 갔어. 아, 그게야 못되나야. 아유, 저거 내 파트. 내
7: 부디 좀 참소. 참는 게 아즈바야라고. 우리 누나들이야 속이 타서 그러는 게요. 이게야 그저 다 돈 문제란디. 돈만 많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아이 생긴단디.
4: 아, 그런 노래야 나도 알지.
7: 걔도 이것이 어디 돈이 생길 때 있어 글쎄.
4: 아, 하늘에서 딸 한마디 툭 떨어졌어. 만져보고 죽어도 보였겠다.
5: 그래서 매부 오늘부터 우리 인생 달라지요.
7: 뭐 또 달라고 뭐. 오늘 내 부진한 거 알지? 빰빠 나 없어.
5: 야, 없어. 야, 매부 나를 보기는 뭘. 뭐. 매부 내 오늘 어째서 빨리 집에 오사는가.
8: 아이, 하기도 쉽지 않아.
5: 매부, 이게 뭐예요?
7: 복고 이제?
5: 야,
7: 이게 몇 자요?
5: 200장.
7: 200장.
4: 이뭐 저놈이 평소에 담배도 더 없어서 누나한테서 10원씩 빌어서 쏴 피우는 신세.
7: 혹시
5: 진짜 정말
4: 어디서 났어?
7: 아, 매부 내 아침에 일찍아 리스 자식 간거 알지?
4: 글쎄 아침 10시에 나갔지.
7: 그랬지. 그리고 내 어쩌는 게 무슨 꿈꾼지 알마나?
8: 근데 어떻게 하오?
7: 잘 됐어야. 내 어쩌는 게야 온전히 돼지 똥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 꿈꿨다네.
4: 아, 그래서?
7: 그래서 내 아침 정각 10시 리시장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게 손님은 하늘에도 없고야 매상마다 복고이 10장씩 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놓여져 있더란 말이오.
4: 옳소. 요즘은 군일지가 뭐야?
7: 야.
4: 원래는 저 코프도 놓고 수건도 놓고 하더니 요새는 복고는 다 놓는다.
7: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래서 내가 20상의 복고 내가 싹 걷어왔어. 잘했지.
4: 뭐이러?
7: 아, 그냥 도둑질을 쥐야 정말. 매부 누기도 모르오. 어째 그런 거냐? 내 그 20상의 복권이야 한 장도 남김없이 싹 걷어왔길래 사람들은 원래 그거 아이 나는 거 한단 말이야. 내부만 그래서 입을 다 물면 아무 일도 없어.
4: 내 사이부터 다물지.
7: 안 더워서 일도 500만이 터진 거 알지?
4: 알지. 이번 주에 터졌지. 500만. 이건 몇 사람들 다오.
7: 근데 가고 가 딱 밀자 쌓게.
4: 밀자 쌓다
7: 한번 알아맞춰봐. 100장.
8: 이 정말
5: 다섯 자 쌌어.
7: 딱 다섯 자?
5: 야, 딱 다섯 자 쌌는데 1대 500만이 걸렸는데 내 이 200자에서 1대 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7: 말이 아이 되지.
5: 말이 아이 되지.
7: 말이 아이 되지.
5: 말이 아이 되지. 말이 아이 되지.
4: 근데 야, 우리 건 이번에 상금 얼마라?
5: 야, 우리 것 이번에 500만이라.
7: 또 500만?
5: 야, 근데 운수 좋아서 하나 더 맞으면 계산해봐.
4: 두 개, 두 개,
5: 두 개.
4: 잠깐만요. 여섯, 둘서, 뭐 다섯, 여섯,
5: 야, 너 떼알고 돼서 하나 더 맞지? 세 개,
4: 세 개. 야, 3, 5, 15, 10, 11, 12, 13, 14, 15.
5: 야, 어째려, 매부! 야, 매부! 야, 사람이라기 별나타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가는구나. 죽지 마, 매부! 야, 살아났다.
7: 내 못 죽지. 내 그대로 못 죽어, 어떻게 죽어.
5: 살아났다.
7: 아, 근데 어째게 입이 쫙쫙 마르네. 왜 엄청 가보시게.
5: 아, 있지, 어? 있지. 조금만 기다려. 매부. 어서.
7: 야. 어야? 이게 어째 어디서 보던 술팽제?
5: 야, 내 그 잔치 집에 그 나무 배수 싹 걷어왔어.
7: 야.
5: 야, 그리고 요 안지도.
7: 어야, 이게 이제 먹던 책.
5: 야,
7: 야 살린 거다.
5: 쪼깬다 이제.
7: 깨겠어.
5: 울지. 매부 정말 인본다 천하미에서 개고사 했어. 야, 그렇게도 우리 누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 이 나를 위해서 두둔해 나설 때마다 난 정말 자다가 내가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내가서.
7: 저렴,
5: 야,
7: 저렴도 고사했어.
5: 야,
7: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5: 야, 매부, 그대 성공했다.
7: 나도 했다.
5: 매부, 매부, 어쩌냐? 우리 그 남들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서 잘 살아보기요.
7: 벌써 우리 어느 한번 남들 앞에서 머리를 채들고 살아본 적 있어?
5: 맞어.
7: 우리도 이제부터 남 없이 법에 살기요.
5: 야,
7: 아이. 저 안포미 앞에서 큰사 집에 살게요.
5: 옳다. 매부 잘했어. 자, 우리 매부 전하. 매부
7: 전하.
5: 아야, 개디 매부, 우리 요 돈 가지고 뭐 할까?
4: 벌써 그 돈 쓰자고?
5: 그러자고.
4: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거 뭐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궁리 돌잰다.
5: 이래서 천천히 천천히.
7: 아, 내가 좀 생각해볼게.
5: 좀 생각해봐.
4: 보경아.
5: 벌써.
4: 뭐.
7: 사루 싹여.
5: 사루?
7: 번츠 하나 싹여.
5: 번츠?
7: 번츠.
5: 야,
7: 연구야 할지가.
5: 야, 연구.
7: 그 잘라 샌다이를 먹고 댕비 너덜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과일.
5: 어서 잘하네. 이게 번츠 루발사.
7: 루발 싹여.
5: 또.
7: 야, 이게 또 무슨. 야, 이게 무슨.
4: 벌써.
5: 야, 뭐.
7: 지부 사격.
5: 저를
7: 200평짜리.
5: 200평이다.
7: 1, 2층.
5: 걸로.
7: 걸로까지. 걸로. 2층 천안이 가지요.
5: 무슨 걸? 2층에 가지요.
7: 가지요.
5: 그러니까 내 어서부터 집이 있단 말이오.
7: 그렇지.
5: 야,
7: 집이
5: 좋다야. 매번 쏘라 쏴야지.
7: 쏘라 쏴야지.
5: 아이고. 아, 근데 매번 우리 진정하고.
7: 야.
5: 우리 요 집들이야.
7: 야.
5: 우리 요 500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또.
7: 야, 돈 쓰기도 바쁘다. 야,
5: 아이고.
7: 아이고 뭐, 아 무슨 벌써
5: 뭐
7: 내 저 안폰 바꾸게.
5: 이제 뭐 이라 뭐 바꾸겠다.
7: 안폰 바꿔버리게.
5: 시아, 아 우리 누나를 바꾸겠다 말이오.
7: 이 낙이래.
5: 아이, 우리 롱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누기덕이 살아왔어. 위대한 어떤 사람 이름 말씀했어요. 물판 사람을 말 때. 절대 우물로 있지 말라.
7: 해피하는 게 정말.
5: 그래. 걔 매부야. 그 무슨 다들 새로 싸고, 야 집도 새 걸로 바꾸고, 우리 누나까지 싹 바꿔버려. 걔네 한 가지 물어보기요. 뭐,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야,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와, 내 뭐 저런 돈 준다 했다 와, 웃기는구나 와. 아이고.
7: 그게 어떻게 저렴이 떠요?
5: 아. 내 리식자에 가서 야 내 그 상황에 보고 다 가져와. 그래 내 돈 잡고 내 돈이가 그래.
7: 야 오늘 부재 내 돈을 한 거 알지?
5: 야
7: 이번 그 장소 아이 갔으면 보고야라 사탈전에 얻어오겠구나.
5: 너희랑 그래 이게 내 돈이지 그래.
7: 아 내 뭐
1: 어째 상기도 자제하고 동네 형상이 이렇게 곤숙한가? 어? 아이고 정말 남의 남자들은 외국에도 나들면서 돈 뜨고서 팍팍 벌어들여온다는데 우리 집에는 어? 한 내다 아이고 똘씩이나 어? 낸데 이렇게 엎어서 살면서 아이고 내 정말 동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게 어떨게 이거 이거 이거 내 정말 돌다 들까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9: 이보
4: 야 말해 먹여
9: 내 말이 나왔어야 할 얘기지 이보
4: 야야
7: 선생님 이보 어?
4: 야
7: 우리 집에서 콩 잘라 먹고 콩 잘라 자고 콩 잘라 입고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인지 아오 이보 내 옛날에 하도 내 친구고 지금 내 처남 내 부치가니까 그렇지 이보 다른 사람 같으면 엉치 딱 잡아 버리지 옛날에 이게
4: 글쎄 그 말은 옳소 아 근데 별난 말 다 하면 창피사네 한다 정말야
7: 창피사네 하면 그 돈 어찌겠어
4: 야? 아 야 매부 우리 이럴까? 딱 반자기로 하기요
9: 호쇼
4: 아이 매부 일대 한해 걸리면 한 사람 250만씩 그리고 두개 걸리면 한 사람 500만씩 어떠소?
9: 쇼 어떠소?
7: 야 아고 바퉁들이 된다 야 정마야 그래겨
4: 그러겠다고?
7: 그래요
5: 야 우리 매부 남자다
4: 저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부터는
7: 100만 장자라 말이오
4: 아이
5: 500만 장자!
7: 500만 장자!
5: 야!

0: 전함. 야,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썰로 떼져 술을 먹으면 가발가발 먹으면 고생하던 걸 생각하며 억세게 살아왔어.
1: 맞어. 그 한밤중에 입으로 뒤집어 쓰고 썰로 떼져 술을 먹다가 썰로 떼져 툭 터져서 입으로 적신 건 몇 번이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건 또 몇 번이요.
0: 다 역사의 한 페이지요.
1: 그렇소. 매우 고생했어.
0: 전하. 야, 걔네 내 누나한테 내 집을 봤던 거 생각하니까 배리 꽉.
1: 야?
0: 아야, 어제 내 저 각신마루 타가기 배리 번져지면 내 오늘 못 살.
1: 야야.
0: 내 오늘 저거 벌어서 떼나니.
1: 예.
0: 아이고, 전하 부러.
1: 야, 매우 어제 또 우리 누나한테 즉살나게 당하기 쉽소?
0: 즉살나게 당하다.
1: 예?
0: 내 녹이요.
1: 예?
0: 내 백만.

0: 야!
1: 야, 정식이다.
0: 안 따라. 똑바로 앉아!
2: 이 나그네 어째 약 잘못 먹었지?
0: 내 결혼에 너를 못해준 게 뭐야? 아이, 그리고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2: 아이, 그래 우리 못해준 게 또 뭐 있을까?
0: 남들은 결혼 안 뭐 처가 집에서 차를 싸준다, 집을 싸준다 한다는데 너네 날 해준 게 뭐야?
2: 아이, 그래 우리 집에서 못해준 게 뭐 있을까?
0: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2: 어? 우리 아버지 어째? 어? 우리 아버지 어째는데?
1: 우리 아버지 어째 말하는
0: 거야? 이봐,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봐.
1: 어째? 이봐, 이 암포미 같은 건 냄비 맡기고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라도 봤니?
2: 아이, 이거 보셔. 사는 게야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버지 무슨 상관 있어?
1: 그러자,
2: 아버지 우리... 얘기다 낑겨였을까? 왜 였는가? 왜 였는가? 예?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둘이 사는 게 문제지. 예?
0: 이거 봐. 이 나그네 국총 안 줄 아는가? 작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맨날 그저 김치 애무 모디비 모디비 애무 초도부 이 그대가 또 여자야.
2: 아이고 그러면 돈을 거저 팍팍 벌어드려야지. 그럼 내 해달란 거 다 해줄게.
1: 그게 돈 문제인가? 돈 문제인가?
2: 그래 돈 문제지 무슨 문제겠습니까?
0: 내 뭐 한 10년 내 뭐 먹고 살 줄 아니.
3: 예 내 뭐 그럴 때마다 매번 내 맛 더 많이 먹두구나 무슨.
2: 그러게 말이다.
1: 내 뭐 맛있어서 먹어.
2: 그래 뭐
1: 야 살자니까 억지로 먹었지. 억지로 먹었지.
2: 살자고 억지로? 억지로 먹은 게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쬐습니까?
1: 예? 이게 살 같아 보이니까.
2: 그래 살 같아 보이니까. 그래 뭐니까?
1: 이게 내 먹지 못한 영양부족 온 거다야. 이러니까 붓긴 것도 붓긴
2: 아이고, 것도 돼지처럼 비둥비둥 살지가지고 무슨 영양부족은 또 무슨
1: 뭐 돼지?
2: 그래 돼지.
1: 돼지. 내 사람처럼 아이파시
2: 사람 줄 해야 사람으로 보지.
1: 내 인생 최대 실수 이마 너네 누나한테 서방한게다 임마.
3: 야 젊었을 때 어? 저 우리 누나 소개시켜달라고서 술을 싸놓고서 무릎 부터 꿇고서 손이야 발이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0: 내다
3: 그러니까나.
0: 야 그때는 서방이란 건 못 가봐가지고 누나한테 서방하면 동생처럼 사랑받으면 잘 살래 했지.
1: 근데
0: 그대가 살아보니까 살아는 고사하고 얼어통하는가 감자에 통하는가. 아니 감자 싸고 소금 싸도 내가 한번 털어내본 적 있는가. 맨날 지 혼자 다 쏠로 싸라고. 그게 각신가.
2: 그럼
0: 엄마지.
4: 부모 없이 산다고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2: 어디 가서 저런 백수건 다리를 낸 데다 속였냐? 그래도 뭐래 누나 자 이제요 영 부지런하고요 아 영 마음이라면 착한 게 정적으로 봐서 아 괜찮나요? 하우 하우 야 이 병신아 누나를 이런 데다 속였니?
3: 아 갓 젊었을 때서 어디 그랬어?
2: 네 누구 배야? 야? 도대체 누구 배야? 나! 나가! 야, 나가 살아!
3: 누나! 내 누나 집에 남네 어디가 살아라!
2: 나가 죽든 말든! 나가!
3: 야!
0: 야 더 있는 데 무시해볼 게 뭐야? 아이고, 나도 나가서
2: 간다고!
0: 야! 가자!
2: 나가셔! 당신도 리온다! 나가셔!
0: 하자!
2: 네, 하기셔!
0: 두고 봐라! 제사이고 집이고 니다 가자라! 나 빈맘으로 썩
2: 간! 예! 하셔!
3: 아, 매부! 아, 정말이요?
0: 정말이요, 이게! 야, 너도 있으리 이제! 누나 탁 박아버려.
3: 뭐라고?
0: 내 용품은 여자 동생을 둘 다 얻어주게.
2: 어?
0: 내가 지나가 살자. 박아라 박아.
2: 무시게.
0: 다 박아. 몽땅 박아라.
2: 무시게.
0: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바꿔.
3: 누나. 우리 매부 정신 나가서.
2: 정신 나간 게라 완전 미쳤다 미쳤어.
3: 매부 그만아 그만아. 야.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무술에 500만 맞춰가지고 있고 오세요.
2: 어째 이것도 귀신부터 째? 좋다. 아무래도 리온할 바 알고 하자.
3: 야?
2: 내놔!
3: 무슨가?
0: 뭐?
2: 백만 장자라며.
0: 이 더러 숫자 좀 아이디어.
3: 야, 진짜 좀 아이디어. 아무리 형제가래 그만 아이디어.
2: 이거 내놔! 못 내놓고 있긴 어딘데? 가자! 이게... 이게 어디게 더야? 이게 어디 더야?
3: 그게요.
2: 이게?
3: 야, 그게 500만도 될 수 있고
0: 3만도 될 수 있다.
3: 야,
2: 뭐라고? 이 복권 들고 500만이고 1000만이고 야, 이 좋은 세월에 좀만 부지런하면

0: 잘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그래서 하늘 공주에서 공도이 떨어지겠는가고 이런 개꿈을 꾸고 있니 개꿈 꿈 깨라 꿈 깨
1: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날리지 않고 저상의 은덕을 잘 기르는 가족은 번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석이면 우리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차례를 지내며 조상들을 기립니다. 용정시의 조건철 씨는 해마다 청명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제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노래 부모님 그립습니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최길봉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길봉 씨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이 더욱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달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던 어린 시절, 최길봉 씨는 소꿉 친구들과 함께 달토끼는 정말 방아를 쥐었을까 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고향 친구들을 그리면서 노래 초생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둥근 달은 어머니의 얼굴을 닮았고 고향의 환한 달빛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가위의 둥근 달님처럼 모든 가정의 원만함과 단란함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지나치게 늦게 시작한 일이 종종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미숙한 일을 할 때의 경계심과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를 한 이야기로 풀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교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철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철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었고 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구철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든 일을 하며도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언제나 노동자였고 책을 읽을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며 돈을 빼앗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구철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기꾼이 구철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지만 사기꾼은 매우 친절하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구철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몰래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 제안에 대해 의심을 가졌지만 사기꾼이 그의 말대로 몇 번의 일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자 점차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래 도둑질을 배우고 그것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고 구철은 이를 통해 얻는 돈으로 점차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계속하면서도 구철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도둑질을 저지르며 그로 인해 얻는 작은 이득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철은 결국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들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도둑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구철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철은 그때서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둑질이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늦게 시작한 일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고 그 위험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시작한 일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 구철은 처음에 도둑질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고 즉각적인 이익이 눈에 띄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파괴적인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한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이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움이 늦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도 커진다. 구철은 도둑질을 배운 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도둑질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없이 시작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늦게 시작하는 일은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일찍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와 학습을 충분히 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늦게 배우면 그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철은 도둑질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일찍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구철은 결국 도둑질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 후에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은 단지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배우고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며 그 준비가 부족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가져올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

0: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상추와 깻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신선하고 육류와 궁합이 잘 맞는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되며 샐러드, 김밥, 쌈 등 여러 요리에서 그 맛과 영양소를 더해줍니다. 요즘 상추와 깻잎은 1년 내내 구할 수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 제철 채소로 많이 소비됩니다. 그 이유는 상추와 깻잎은 여름철에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제철 채소 상추와 깻잎의 효능과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추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추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채소입니다. 100g당 약 14칼로리로 식사에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C, K, B군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돕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추에 포함된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상추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암,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추의 녹색 부분에는 클로로필이 풍부하여 해독작용을 도와간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는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잦은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상추의 꾸준한 섭취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을 자극하여 원활한 배변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의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데 유리하며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 장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추는 효과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추의 수분과 식이섬유는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추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상추의 성분 중 하나인 락투카리움은 진정작용을 하여 불면증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추를 섭취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밤 깻잎은 깨의 잎사귀로 깨를 수확하기 전에 어린 잎을 가리킵니다. 깻잎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되며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 여러 요리에서 활용되며 특히 상추와 함께 샐러드나 비빔밥, 전, 찌개 등에 사용됩니다. 깻잎은 영양가가 높은 채소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깻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로 특히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K도 풍부하여 혈액 응고 기능에 중요하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과 철분 또한 중요한 영양소로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철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은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도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기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깻잎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고 만성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염, 피부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또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깻잎의 꾸준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해독작용이 뛰어난 채소로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 포함된 클로로필 성분은 간의 해독기능을 촉진하여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깻잎은 이러한 간의 기능을 돕고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깻잎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의 건강을 개선하며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상추와 깻잎은 각각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철 채소입니다. 상추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소화 기능 개선에 유익하며 특히 진정작용과 해독 효과가 뛰어납니다. 깻잎은 항산화, 항염 해독 작용에 효과적인 채소로 간 건강을 돕고 체중 관리에도 유리한 역할을 합니다. 두 채소 모두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유용하며 다양한 질병 예방 과신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채소의 섭취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상추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채소로 생으로도 조리해서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는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효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추를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상추는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그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상추를 샐러드로 먹는 것입니다. 상추를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찢어놓고 드레싱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은 건강에도 좋고 식사 시간 동안 쉽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외에도 상추는 샌드위치나 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추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은 다른 재료와 잘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며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여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더욱 좋고 소화에도 유익합니다. 상추는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추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찌개나 국에 넣으면 상추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며 국물에 스며든 상추의 맛이 국물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얼큰한 된장찌개나 고기 국물찌개에 상추를 넣으면 맛의 밸런스가 조화롭고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선택이 됩니다. 상추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다른 채소나 재료와의 조합을 통해 더욱 풍부한 맛과 영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함께 먹는 상추쌈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상추에 고기, 마늘, 쌈장 등을 넣고 쌈을 싸먹으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상추가 잡아주고 상추의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추는 다양한 고기 요리, 볶음 요리, 피자, 햄버거 등에도 잘 어울리며 고기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키고 신선한 식감을 추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추는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 채소입니다. 구입 후에는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추는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의 야채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를 씻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공기가 통하는 보관용기에 넣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의 겉잎을 떼어내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보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상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어 요리에서 자주 활용되며 생으로도 조리해서도 섭취 가능합니다. 깻잎은 상추와 비슷하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깻잎을 씻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간단하게 고기와 함께 쌈을 싸 먹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깻잎의 신선한 향과 아삭한 질감은 쌈에 고기와 쌈장을 더해주면 맛이 매우 풍부해집니다. 고기와 함께 쌈을 싸서 먹을 때 깻잎의 영양소가 고기와 함께 섭취되어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전,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은 튀김이나 전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 튀김 반죽에 묻힌 뒤 바삭하게 튀기면 그 독특한 향과 맛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전으로 만들 때는 깻잎을 밀가루와 달걀물에 묻혀서 부쳐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조리된 깻잎은 식감도 좋고 일반 채소들보다 더 독특한 맛을 내어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깻잎은 상추와 마찬가지로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깻잎은 보관 시에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깻잎을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에는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잘 제거한 후 종이 타월이나
키친 타월로 물기를 흡수시켜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강해지므로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선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추석입니다. 네, 추석 명절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음력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중초절이자 조선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속 명절로 우리말로 추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추석 명절을 전승해오면서 다른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중국 조선족 추석 풍습을 형성했습니다. 네, 같은 추석, 서로 다른 축하 방식, 우리 함께 조선족만의 색다른 추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추석 풍습, 추석 빔. 네, 추석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름 옷을 정리한 후 새로운 가을 옷을 장만하는 것을 추석 빔이라고 합니다. 조선족 조상들은 추석을 음력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간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로 여겼습니다. 음력설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하고 추석은 수확의 계절이 도래하여 새로운 곡식을 먹는 축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추석 풍속, 풋바심 해먹기. 네, 풋바심 해먹기는 곡식이 부족한 농가에서 아직 익지 않은 농작물을 수확하여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날 곡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매년 연초에 묵은 곡식이 바닥나고 새로운 곡식이 아직 익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시기를 춘궁기라고 불렀습니다. 음력 7월에 곡식이 끊기면 칠궁기라고 불렀습니다. 춘궁기에는 덜 익은 밀을, 칠궁기에는 덜 익은 벼를 수확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벌초는 조상묘지의 황초를 제거하는 풍습으로 금초라고도 하며 자손이 조상에게 효도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어느 집 조상의 무덤에 황초가 무성하면 조상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됩니다. 조선족이 조상의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것은 보통 1년에 두 번, 즉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청명과 추석은 모두 전통적인 청묘 명절입니다. 조선족의 벌초 풍습은 대대로 전해져 선산이 있는 집에서는 매년 가을에 반드시 성묘를 갑니다. 오늘날 화장이 보편화되었지만 조선족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여전합니다. 네, 그리고 설날에는 새 옷을 입고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각종 과일, 채소와 곡물이 풍부한 계절이라 다양한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과거 추석에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송편, 백설기, 찰떡, 조밀단자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송편입니다.

네, 추석은 조선족의 또렷한 민족 풍습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들과 서로 알아가며 추석을 함께 축하하는 것 또한 점차 새로운 풍습을

네, 추석은 조선족의 전통 명절로서 매년 이날이 되면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면서 그들에 대한 존경, 그리움, 감사, 효도의 마음을 전하고 또 전통적인 활동을

을 개최하여 풍요로운 명절을 보냅니다. 네, 2014년 공무원의 비준을 받아 우리 조선족의 추석 명절은 제3차 국가급 무형문화재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족의 추석 문화는 조선민족의 역사문화가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의 추석 활동에는 가무류와 경기류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경기 종목에는 씨름, 널뛰기, 근해, 두, 활쏘기, 용풀 당기기 등이 있고 가무류에는 농락, 삼춤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씨름은 조선족의 전통적인 겨루기 놀이인데요. 네, 씨름은 조선족들이 밭머리에서 휴식할 때 펼쳐지는 놀이에서 기원해 각기 강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겨룰 때 씨름꾼은 서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굽힌 뒤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 삿발을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다리에 낀 삿발을 잡습니다. 조선족 씨름은 시간 제한이 없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는 것인데 보통 3판 2승제를 취하고

네, 널뛰기는 조선족 전통 체육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 때 널판 양쪽 끝에선 두 여성이 번갈아 뛰어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구르면 상대방은 그 반동으로 뛰어오르는 운동입니다. 널뛰기는 단순히 뛰는 방법에서부터 기교를 부리는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여성들이 널뛰는 모습은 생명력 약동의 상징으로 되었는 바 오늘날 널뛰기는 조선족 특유의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놀이로 자리매김합니다. 네, 농악무는 조선족 인민들이 오랜 사회 생산과 생활 속에서 창조하고 전승해온 연주, 노래, 춤을 일체화한 민간 무용예술로 주로 동북 삼성 조선족 집거 지역에서 전해져 왔는데 그중 길림성 연변 지역에서 가장 널리 전해졌습니다. 농악무는 손북춤, 장거춤, 원북춤, 타악기, 상모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 상모춤은 농악무 중 최고의 표현 형식으로 농악무에서 표현 난이도가 가장 크고 또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농악무의 혼으로 불립니다. 농악무는 2006년 6월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명부에 등재되었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부에 등재되었는 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무형류 세계급 무형문화재로 되었습니다. 농악무는 조선족의 전통 민속문화 내포를 담고 있고 강한 생명력과 호소력, 응집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랜 역사 발전 과정에서 농악무는 조선족의 생산과 생활을 완전히 융합시켜 민족의 부호와 상징으로 되었고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민족의 감정을 유지하는 연결고리로 되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허나 명절 풍속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리족은 정월을 연월, 섣달을 중간월이라고 부르며 중간월인 섣달에 집안 청소라든지 뗄감 마련, 술 빚기, 새옷 지어입기, 돼지와 닭 잡기, 중주 빚기 등 그 해에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집 짓기, 빚 갚기 등 큰 일도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또 정월 초하루부터 남성들이 단체로 사냥에 나가며 노획한 사냥물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곤 합니다. 정월 초하루 날에는 서로 설 인사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장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리족의 춘절 풍속으로 한족과 비슷한 부분을 꼽는다면 붉은 주련을 붙여 길상을 기원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설빔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족의 연자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남성의 리족은 음력 정월 보름에 연자절을 쉽니다. 이 명절은 현지 한족들의 전통 명절인 원소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으나 명절 풍속에서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이날이 되면 요란한 폭죽 소리 속에서 리족은 집집마다 찹쌀 쫑지를 빚으며 닭을 잡아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고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합니다. 리족의 명절 중에 3월 3일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 3월 3일에 드는 리족 민간의 전통적이고 성대한 명절인 3월 3 명절은 영춘절, 봄맞이 명절로도 불립니다. 3월 3 명절은 리족어로 푸넴푸라고 하며 원고시대 리족의 선조를 기리기 위해 생겨난 명절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날은 현지의 리족인들이 산지의 작물이나 사냥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날이자 청춘 남녀들이 자유롭게 사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이면 처녀들은 화려한 일자 치마에 레이스가 달리지 않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오향 대나무 통을 들고 오지산에 모여듭니다. 총각들은 명절에 앞서 총과 화살을 휴대하고 심산 속으로 사냥을 떠나며 명절날 마을에 돌아오면서 처녀들에게 용감하고 지혜롭게 사냥을 한 무용담을 들려주어 처녀의 관심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3월 3일에는 또 대나무 장대 건너뛰기 행사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남녀들이 참가하는데요. 보통 4인 1조로 나뉘어 양켠으로 갈라서서 진과 북, 음악의 반주하에 대나무 장대 사이를 열심히 건너뛰며 주간물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청춘 남녀들은 광장에 우등불을 지피고 비소와 동소, 구궁 등 악기의 반주하에서 리족의 장작패기 무용, 방아찢기 무용, 설렴 무용 등을 춥니다. 리족의 많은 젊은이들은 3월 3 즐거운 놀이 속에서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리족 청년들은 3월 3일을 사랑을 언약하는 날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랑이 따스하고 화사한 봄날처럼 아름답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족의 단오절을 살펴봅니다. 단오절은 해남성 리족의 전통 명절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단오절이면 리족은 집집마다 닭을 잡으며 고기소를 넣은 찹쌀 쫑지를 빚습니다. 일부 리족의 지게는 단오날 정심, 일가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변에 가서 용수욕을 합니다. 용수욕을 한 사람은 1년 내내 건강하며 특히 옴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단오절에는 또 많은 금기도 있는데요. 외출해서 소를 방목하거나 강변에 가서 물을 길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습니다. 리족은 귀신절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 7월 14일에 드는 귀신절은 해남성 리족의 민간 명절입니다. 이날 리족은 집집마다 닭을 잡고 고기를 사들이며 오색의 종이로 종이옷을 오려 조상들에게 제를 지냅니다. 저녁에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집문 앞에서 향을 올려 고혼에 제를 지냅니다. 리족의 우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우절은 리족의 전통 명절이자 전통 농업 제사 풍속을 행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보통 음력 7월이나 10월 사이의 우일에 소의 명절을 경

0: 성숙합니다. 우절에는 무두, 즉 밤머리에서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며 소를 위해서 혼을 부릅니다. 부부는 무두에서 보석을 대야에 넣고 씻으며 군중들은 청병물을 주며 소떼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리족인들은 소를 아주 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소가 리족 마을의 주요한 노동력이자 혼인 시의 중요한 예물이고 제사품이기 때문입니다. 리족인들은 집을 짓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소를 잡아 경리를 표하며 심지어 소로 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리족에게는 경조절이라는 특수한 명절도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리족의 경조절은 해남성 낙동과 경중, 백사 일대의 리족 민간의 종교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리족들은 해마다 음력 9월 추수 후에는 길이를 택해서 경조절을 셉니다. 경조절의 말에 남녀노소는 한자리에 모여 돼지와 소를 잡아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남녀 각각 절반으로 구성된 무용팀이 진과 북의 반주하에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문 춤을 춥니다. 무자는 모두 손에 야자나무 한 가지와 빌랑나무의 잎을 들고 춤을 추는데요. 이는 풍작을 거둔 곡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 네, 남은 시간 신나는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님의 밧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수만리길 사랑의 힘으로 지친 몸, 힘겨운 다양살이 너만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황홀한 그 시절, 행복에 도취되어 꿈을 안고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설레는 내 마음 누를 길 없어서, 정든 고향 품으로 그리움 달래며, 사랑이 배어있는 내 정든 고향으로 그대를 찾아서 신나게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0: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 님의 밧줄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0: 웅병강 저선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중추절, 초월절, 배월절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이날이 되면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맛나는 음식을 먹으며 달을 구경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속담에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자고로 음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방별로 대표적인 추석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음식을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단연 월병입니다. 월병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보름달을 감상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월병입니다. 월병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 달과 가족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월병을 나누어 먹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단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추석은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요한 날입니다. 월병이란 말이 처음 사료에 등장한 것은 남송식의 문인 오자목이 작성한 몽량록에서라고 합니다. 그때 월병은 그냥 일종의 딤섬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달 구경과 연결지어져 온 가족의 화목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음식이 됐습니다. 오늘날 월병은 추석 때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로 전통적으로는 팥소, 꽃씨, 앙금, 계란, 노른자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변형이 생겼습니다. 아이스크림 월병이나 초콜릿 월병, 심지어는 비건 월병까지 등장하면서 월병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월병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명나라 때 몽골족을 무찌르기 위해 비밀 메시지를 월병 속에 숨겨 전달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월병은 중국인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음식으로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추석에 월병을 나눠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옛날 그림을 보면 추석밤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개수나무 밑에 모여 개화꽃으로 만든 딤섬, 사탕, 과자 등의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꿀 같은 개화주 한 잔을 곁들여 마시면 하늘에 사는 신선도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에 비친 개수나무의 그림자를 감상하며 개화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령근의 모양은 원만한 동그라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데에 모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추석에 령근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의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얇게 썬 령근 두 개 사이에 고기나 대합으로 다진 소를 넣어 들끓는 기름에 노랗게 튀겨 만든 우병이란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양은 월병과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중국 전통의학에서 령근은 삶은 후 그 성상이 차가움에서 온화함으로 변화해 위경의 기운을 도와서 보양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청나라 한풍제 때 편찬된 순덕현지에는 8월 보름날 토란과 우렁이를 즐겨 먹는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추석 때 우렁이를 먹으면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전후가 되면 마침 우렁이 뱃속에 새끼가 없어 육질이 쫄깃하고 맛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광주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추석날 우렁이를 볶아서 식탁에 꼭 올립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광동성의 일부 지방에는 추석 음식으로 토란을 먹는 습관도 전해오고 있는데요. 8월은 토란을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토란을 제사 음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추석에 토란을 먹는 이유와 관련해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279년 몽골 귀족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운 후 한인들에 대해 잔혹한 통치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송 관료 마발이 조수를 점거해 원나라를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원나라 군대에 의해 격파당한 후 성내 백성들은 비참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호인의 잔혹한 통치를 잊지 않기 위해 후세 사람들은 호인의 머리 형태와 발음 둘 다 유사한 토란을 음식으로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일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추석 풍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경 사람들은 추석의 월병 외에 현지 일품 요리인 개화꽃 오리를 필수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개화꽃 오리는 추석 전후 개화꽃이 향기를 내뿜으며 만발하는 시절에 꽃잎을 따서 만든 조미료로 오리고기를 맛있게 요리한 것인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개화꽃잎으로 만든 조미료는 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꽃잎과 설탕과 매실을 적정한 비율로 섞어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 유래를 전국시대 시인 구론의 작품 초사 소사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솜털이 나 있는 민물개는 강소성과 절강성 지역 사람들의 추석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솜털개는 차가운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황주를 가반주로 곁들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전후는 또 성류의 성숙기입니다. 빨간 만호와 하얀 수성을 연상케 하는 성류는 추석 식탁에 특별히 사랑을 받는 과일입니다. 무병장수와 가족의 화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 편집의 김미란,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0: 아니, 이게 장덕집 학연이오?
1: 아이고, 남대문 안에서 김서방 찾기라곤 여간 근심치 않았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조카님을 여기서 만났소구려. 처음엔 객주집들을 차례로 뒤지려다가 생각해보니 약국방집을 뒤지는 게 더 빠를 것 같더구만. 그래서 해수병을 잘 고치는 의원집을 물어가며 남대문 앞에서부터 쭉 올리 훑으며 여기까지 오는 길이요.
2: 수다는 그만 떨고 여긴 왜 왔소?
1: 어째서 오다니? 그래 맞지. 나야 장덕이가 조카님께 급한 전갈을 띄워서 왔소.
2: 장덕이? 무슨 전갈?
1: 서쪽 채끝방 누이가 어제 새벽에 피를 많이 토하고 지금 다 죽게 생겼소. 부중의 의원들 여럿을 데려다 보였지만 다들 손들고 나는가 봅디다. 무당의 말은 지금 있는 집에 귀수가 꼈으니 우선 병자를 딴 집으로 옮겨야 귀신을 뗄 수 있다고 그런다나. 나는 새벽 일찍 오다 보니까 옮기는 걸 보지 못했지만 장덕이 말이 급한 대로 먼저 다른 집에 병을 피접시켜 구환을 할 테니 빨리 조카님한테서 돌아오라는 전가를 하랍디다.
2: 주보어른.
3: 예.
2: 아무래도 주보어른께서 지금 당장 길을 떠나셔야 할까 봅니다.
3: 예. 그러지요.

0: 어머니한테 저녁 문안을 드리고 나오는 길에 안 채 봉 옆에 있는 동자치 어머니 방에 들어서는 지니 이 방은 동자치 어머니 습담을 알아서 삼복지간에도 불을 떼는 방이다. 지금 이 방에서 상직 할머니 병치료를 하고 있다. 여름 곧불이 든 모양이다.
1: 어머, 더워라. 할멈, 좀 어떠세요?
2: 아이고, 아시시구랴. 아니, 좀 전에 다녀가셨는데 왜 또 오셨소?
1: 아니, 그냥 누워계세요. 이금이를 시켜보내드린 청심환은 드셨나요?
2: 먹지 않고. 그 약을 먹고 땀을 냈더니 이젠 버그나 거뿐한 것 같아요. 저 그나저나 오늘 밤은 이 할멈 없이 이금이만 데리고 주무셔야겠소다.
1: 그런 염려 마시고 병소리나 잘하세요. 할멈, 나 갈게요.
2: 네.
0: 진이는 나오면서 동자치 어멈한테 할멈이 병관을 한 번 더 부탁한다. 동자치 어멈이 방을 나온 진이 종종 걸음으로 별당 마루에 들어서며
1: 이금아, 이금아.
3: 네.
1: 겨드랑이 따진 거 다 기웠니?
3: 네.
1: 늦었어. 빨리 이리 다고. 신을 어디다 뒀던가? 닭대우에 있지. 적삼을 이리 주고 머리 좀 빗겨주렴.
3: 이렇게 차리시니까 우리 아씨

0: 맞지? 영준한 터련님 같아요.
1: 그래? 터련 같아 보이니?
0: 네. 그것도 아주 이쁜 터련님이요. 아씨, 저도 데려가줘요. 네?
1: 얜?
0: 아씨,
1: 안 돼.
0: 할머니도 없는데요.
1: 할머니 없어서도 안 되는 거야. 혹시 안 채서 어머님이 정가를 띄우시면 누가 대답하겠니?
0: 아씨,
1: 애도 따라 나설 수 있는 걸 따라 나서겠다고 해야지. 내가 입을 만한 사내 옷도 변변한 게 없지 않니? 괜히 철딱서니 없이 놀지 말고 내 말을 명심해 들어라. 안채에서 날 찾으시거든 숲속에 있다고 여쭙고, 혹시 할멈한테 가시더라도 내가 밖에 나갔단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알았지?
0: 네.
1: 인차 들어와서 너와 밤새도록 바둑이나 상죽을 놀아줄게. 그럼 됐지?
0: 정말요?
1: 그럼. 내가 언제 너와 거짓말 하는 걸 봤니?
0: 아니요.
1: 그럼 내 말을 듣는 거지?
0: 네.
1: 그래, 이렇게 말 잘 들어야 이쁜 거다. 그럼 나 갔다 올게.
0: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2: 진이 이금희 배웅을 받으며 깜쪽같이 후원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인적없는 자남산 기슭의 뒷골목을 지나서 남문으로 통하는 큰 길에 나서자 인경을 치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가려고 서두르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흔적 없이 묻혀버린다. 진이는 청교왕이 색주가의 거리라는 것과 영수산 기슭이 바로 거지, 도적놈, 날강패, 각서리떼 등 부정의 온갖 무례배들이 소굴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청교방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던 상직 할멈이 말이 진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한다. 하여 할멈이 곧불로 안채의 병치로 나간 것을 전제 1위 귀로 여기고 이렇게 남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하나 청교방 큰 길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무모한 호기심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진.
3: 저걸 봐라, 어디서 저런 예쁜 도령님이 우리 골목으로 굴러들어온다니.
0: 정말 걷게 생겼구나. 어디 글빵 도련님인가 보지.
3: 그런가? 너무 예뻐서 오줌을 다 잘곰잘곰 싸겠구나. 반값은 못 받아도 저런 잘난 낭군을 한번 재워봤으면 좋겠다. 예, 명주 바지 똥싸개야. 얼굴 겉면이 뭐가 으뜻하고, 얼굴 잘난 사내 치고 연장 잘난 건 아주 못 봤다. 아니, 사내 연장이 어떻단 말이야? 내 단골 김서방은 변변찮아도 계집이라면 죽을 뚱 살 뚱 모르고 달려들더라니까. 아이 봐요 도령님, 아 거기 서서 어이 지어보고 물 지어보고 할 거 있어요? 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라니까요.
2: 보쌈에 든 진이 길복판에 서서 갈팡질팡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앞집, 건너집, 옆집 여인들이 격금내기로 걸쭉한 입답을 부린다. 진이 얼굴이 모닥불을 뒤집어 쓴 듯 달아오른다. 당장 땅에 주저앉을 것만 같은 진이.
3: 빨리 가서 붙들어줘라. 길바닥에 쓰러지다 물건이 부러지면 잘난 얼굴이 무슨 소용이라니. 아이 참, 숙이 틀림없구나. 오던 길을 되돌아서 도망치는 것 좀 보라고.
2: 지리가 갈팡질팡 오던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골목으로 들어오던 한 무리 사내들이 발을 벌리며 그녀의 앞을 막는다. 역한 술 냄새가 물씬 풍긴다. 시뻘겋게 비가 진 눈들이 지니를 바싹 둘러싼다.
4: 이어른 재수 없는 놈 봤나?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벌써부터 색조가 출입이야.
5: 어느 년이 아래 물로 대처나는지 이놈 아주 처절금이 됐구나.
6: 너 이놈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반갑대요 묵은 조량낭을 놓는가 보구나.
4: 아, 얼굴이 해반두그레한 게 여자 꽤나 홀리게 생겼는걸. 예, 내 정신이 번쩍 들게 따귀를 한 대 추려.
2: 얼굴이 하얗게 질린 지니 토할 것 같아 두 손으로 입을 싸지고 있는 힘을 다해 앞에 선 사내를 떠박지르고 내쳐 달린다. 얼마나 달렸을까. 헐떡거리며 당황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는 지니 시야에는 시커먼 골목 안 저쪽에서 오글거리고 있는 웬 그림자들이 안겨온다. 졸지에 어둠 속에서 모리가 삼금물처럼 된 사내 하나가 소금 한 접시를 당근 안에 올려놓은 헌 소반을 들고 다가와 지니 앞에 바투 들이댄다.
7: 모주 잡쇼, 모주요. 살살 끓소. 맛 좋고 감독은 모주요.
8: 저리 가요.
7: 이만 정각. 모주값 내라고. 모주값을 대어먹고 어디로 달아나는 거야?
8: 이걸 놔요. 저리 비켜요.
7: 다들 여기 와보라니까. 이 총각이 내 모주가 뛰어먹고 도망하려고 하는 거야. 도망갈 것이가.
4: 애순이로군. 까짓가 엎어놓고 두들겨 펴서 뺏어 내려그려.
9: 그것은 내 거라고.
7: 잔말 말고 빨리 손이나 써.
2: 진이 무서워서 숨이 팍 막히고 뒷전에서 맥기는 소리가 우레처럼 들린다. 마치 10년 전에 노미가 거리바닥에 내버리고 달아났을 때처럼 혼이 나가버린다. 식은땀이 빗물마냥 등골을 타고 흘러내린다. 마침내 오늘을 다 감는 지니.
10: 짓들이냐?
4: 이 조각이 내 모준값을.
10: 물러가.
4: 내 모준값.
10: 썩 물러가란 말 못 들었냐?
2: 웬 사내의 호러랭에 지니를 에워싸고 조여들던 놈들이 자취 없이 사라져버린다. 횃불을 들고 지니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사나이.
11: 웬일로 여기로 온 거야? 어서 일어나시오.
12: 아니,
11: 아씨가 어떻게? 아씨.
2: 뜻밖에도 지니 눈앞에 나타난 사나이는 노미였다. 노미를 처음 보는 순간 지니는 반가움과 기쁨이 밀물처럼 가슴 속에 차오른다. 하나 다음 순간 오늘 자신이 본 그 모든 소름 끼치는 일들과 자신이 당한 모욕이 모두 놈이 타신 듯 증오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다. 더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남복을 한 자신을, 그것도 고립무원에 빠져 낙담실심한 자신을,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하는 자신을 놈이가 보았고 또 놈이가 구원한 것이다.
11: 아씨가 어쩌다가. 어서 일어나시오. 자,
2: 진이 자신을 일컬어 세우려는 노미를 매섭게 노려보다가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뺨을 친다. 얼결에 뺨을 맞고 한동안 어정쩡해했던 노미.
11: 일어나시오. 내가 바래다 드리지요. 자,
2: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이별이 눈물이 빗물이 되어 흐르는지 새벽부터 부질거리기 시작한 보슬비가 한낮이 지나도록 모질렴을 안한다. 무거운 잿빛 구름에 눌리워 주위는 땅거미가 진

그러나 희슬기 견오중년은 해마다 칠성날 그립던 인연이 있는데 이날이 다가면 또다시 이별이라. 슬픔에 눈물 흘러 빗소리는 주루주루. 텐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내다보며 내 홀로 산란하여 생각에 잠겼네.

0: 정우가 감추었던 날개 옷이 마음씨 고운 직례의 것이 아니라 심술궂은 언어니 것이었다면 그들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글쎄요. 그럼 견우 직례에 대한 전설도 없었겠지.
1: 그럼요. 아신 그게 궁금한가요?
0: 그래, 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니?
1: 아니요. 전 그것보다도 아씨가 너무 부러워요. 흐르는 빗물을 버거도 잠시 잠깐 사이 그토록 전시를 지어낼 수 있는 게 전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0: 에드원, 그게 그렇게 부러우냐?
1: 네.
0: 그럼 앞으로 내가 시를 많이 써서 이금이한테 줄까?
1: 정말요? 만약 아씨가 말씀한 대로 많이 써주신다면 난 그걸 다 모아둘 거예요. 그리고 짬나는 대로 읽어도 볼 거고요.
0: 그래? 그럼 네 좋을대로 하렵나?
1: 헌데 아씨,
0: 응?
1: 이 비가 언제쯤이나 멎을까요? 아유, 추워요. 날이 굳은데 제가 가서 방에 군불이나 접놓고 올게요.
0: 군불은 무슨... 이리 와, 앉거라. 물이나 빚자. 앉아. 어? 너희 값싸된 기색이 참 곱구나. 어디서 났니? 못 보던 거로구나.
1: 노미 오빠가.
0: 노미가?
1: 네.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이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이의 고후장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0: 너희 값싸된 기세에 참 컸구나. 어디서 났니? 못 보던 거로구나.
1: 너미 오빠가.
0: 노미가?
1: 네. 이번 서울 다녀올 때.
0: 노미가 서울에 다녀왔어? 언제?
1: 한 열흘 됐나 봐요.
0: 열흘? 아, 그럼 내가 청교방에 들어갔댔던 그림박이겠구나.
1: 네, 맞아요. 바로 그 무렵에 너미 오빠가 서울 다녀왔어요.
0: 놀랍구나.
1: 뭐가요? 아,
0: 너미한테도 이렇게 댕기도 사다주고 하는 그런 다심한 데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1: 그건 아씨가 잘 몰라서 그래요. 농이 오빠 얼마나 다심하고 살뜰하다고요. 웬만하면 아이들과 짐승들이 다 농이 오빠를 그토록 좋아하고 따르겠어요. 행당체의 정물애기들은 다 부모님들의 말보다 농이 오빠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리고 저기 마당에 매놓은 대문 지키는 누렁이도 노미 오빠 외엔 그 누구도 자기 곁에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0: 그래?
1: 네.
0: 그래도 내 보기엔 집안 어른들은 모두 노미를 꺼리고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1: 그야 노미 오빠가 워낙 무뚝뚝하고 무서워 보이니까 그러지요. 사실 노미 오빠 속마음은 겉보기와 달리 따뜻해요.
0: 그래, 이금의 말이 맞지. 나도 노미가 미운 게 아니라 자기 내심을 깊숙이 감추고 아님 보살하는 천연스러운 그의 태도가 싫은 거야. 그날 청교방에서 내가 뺨을 때렸을 때 사정없이 마주 때렸거나 그보다 더한 난폭한 짓을 했더라면 그 한순간만은 복통이 터졌을지 모르나 그 후로는 누구보다 편안해지고 충동적인 미움의 감정도 쉽게 풀어졌을 것 같은데. 헌데 호구라게 뺨을 맞고도 공손히 날 집까지 모시다 주며 말 한마디 않고 그토록 태연하게 있으니 그래 이보다 더한 음식 이보다 더한 모멸이 어디 있을까.
2: 가는 비가 여전히 솔솔 뿌린다. 바람이 분다. 떨어지는 가스락물이 옆으로 날린다. 이금희는 검은 구름밭 같은 모리채를 진희한테 맡기고는 조는 듯 마는 듯 얄기죽거리며 앉아있다. 날이 굳어 침침하니 도리어 이금희 달덩이 같은 얼굴이 눈에 부시는 듯 아름답다.

0: 아씨, 저기 할머니가 와요. 어,
1: 알았다.
0: 아씨가 제모를 빗어주는 걸 보면 또 아씨한테 시중들게 한다고 야단칠걸요.
1: 다 됐어. 어서 아궁이 쪽으로 내려갔다 오거래.
2: 네.
3: 아씨! 아씨, 그의 일이 불거졌어요.
1: 네?
3: 아이고, 여놈의 다리. 아, 구준날이면 꼭 이렇게 쑤셔난다니까.
1: 무슨 사다리 생겼어요?
0: 사다리요?
3: 귀도 봤다. 한눈 팔지 말고 빨리 네 할 일이나 해라. 귀뚜라미 만하게 삐치기 좋아하긴.
1: 대체 무슨 일이 생겼어요?
3: 그 녀석이 상사병에 걸려서 알아잡아줬대요.
1: 상사병? 누가? 왜요?
3: 아이고 답답해라. 누구긴 누구겠어. 지난밤 담 넘어 들어와서 아씨한테 그길 받아간 그 애송이지.
1: 근데 상사병이란 건?
3: 원 아씨는 까마귀가 뭔지 고자가 뭔지도 모르는 전덩벌거숭이시오. 그 애송이가 그때 아씨를 뵙고 홀딱 반해서 심화병을 앓는다 그 말이오.
1: 나한테 반해서요?
3: 에이그, 그저 그날 밤 그놈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행랑차에 끌어다가 멍석매를 때려서 호되게 쳐야 하는 건데 그만 아씨가
1: 나한테 반해서 상사병을? 여절 복통을 하다가 거꾸로 질 일이지. 얼굴 예쁜 이금이란 몰라도 나 같은 못난이한테 반해서 심할병을 앓다니 맙소사.
3: 아, 말씀 마시오. 힘들건 게 재구실을 못해서 사대부 집안에 창피한 일이 생겼다고 지금껏 안채에서 꾸중을 듣고 나오는 길이오. 아이고 여름의 다리. 아이고, 그저 옛말 그런 데 없지. 겉벌 속이라더니 난 그 애순이 녀석이 멍청해진 꼴을 보고 꼭 이런 불길한 일이 불거질 줄 짐작했다니까.
1: 네?
3: 아씨는 그날 그놈 생김생기를 못 보셨소? 기집애 같이 해반죽으로 해가지고 눈초리를 보면 꼭 우리 이금이 같이 맹꽁이 같은 새침대기지. 새침대기가 외골로 빠진다는 건 기집애만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1: 아, 그만두세요 할멈.
3: 왜? 그놈이 앓는다니 속이 알찌근하시오?
1: 어머니가 할멈한테 무정지책을 하셨으니 분할 테지만 이런 일이야 별 수 있어요? 아이들 말대로 내 탓 내 탓 수염 탓이죠 뭐.
3: 수염 탓? 그게 왜 수염 탓일꼬? 아씨 탓이지.
1: 내 탓이라고요?
3: 아, 그럼 그렇지 않고 아씨가 그 애숭이를 홀려놓지 않았소?
1: 어머나, 내가 그 총각을 홀려요?
3: 홀리지 않음. 아씨를 먼 빛으로 보고서도 무산의 놈들이 허둥지둥하는 판인데 그 앞에 마주 앉아서 방실방실 혼맹기를 뽑아놓았으니 그 새침대기가 코피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소?
1: 할멈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긴 그날 양반댁 도련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신분적인 우월감으로 남녀내외의 리의 범죄를 뛰어넘어 처음 보는 총각을 하인방이 아래 사람처럼 무람없이 대했던 건 사실이었어. 할멈, 오라버님은 안채 들어오지 않았어요?
3: 서방님은 계시지 않습디다만 상전댁의 내간사에 좀 주제 넘은 듯하지만 죽어서도 넋두리 한다는데 이 늙은 것이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어. 난 이번 일이 어느 구름장에서 떨어진 비꽃인지 다 알아요. 알고 말고 망발에 도달해놓고 말해서 서방님이 일러 바치지 않았으면 어느 구실아친의 자식놈 상사병 앓는 걸 안방 아래 목에 누워계신 마님께서 어떻게 시시콜콜이 다 아신단 말씀이요.
4: 인걸불이 담긴 질화로를 된마루에 가지다 놓는 이금이 진이 표정이 무거워 보이자 슬그머니 사라져버린다. 한편 기다렸다는 듯이 질화로에 달라붙어 손을 조이는 할머.
3: 아씨, 마님께 저녁문안 들어가시더라도 아예 변명할 생각일랑 마시고 잠자고 계시오. 공연히 마님께서 덧나시면 이 늙은 할미가 또 꾸중 들으시리다.
1: 알았어요. 이봐요, 할멈.
3: 예.
1: 할멈도 알다시피 난 청백해요. 그래도 나 때문에 알란다는데. 할멈, 오늘 저녁에 비가 멎으면 싸정거리에 한번 다녀오지 않겠어요?
3: 그러니 나더러 못난 놈한테 문안하러 가보란 말씀이시오? 아스시오? 당초에 그런 말씀 하지도 마소. 그저 냄새나는 물건은 떠들치지 말고 멀쩡하게 치워서 든든히 덮어두는 게 상수라. 그 모자라는 녀석이 아씨의 인정 깊은 마음은 모르고 행여나 해서 불칙한 생각이 더 살아나면 어쩌려고. 그 이제 무슨 해괴한 소리를 못 들어서 그저 꼼짝 말고 이렇게 가만 계시오. 저기 그러지 말고 사랑채 서방님이나 좀 설복시켜보소.
1: 왜요? 오라버님이 무슨...
3: 내 안채에서 꾸중 듣고 나오다가 사랑채 상로놈을 만났는데 그놈 말이 오늘 아침 서방님이 화가 천둥같이 나서 그 아전집 자식놈 때문에 대기 망신을 당했으니 하인방을 전부 휘동해가지고 가서 그놈의 집 기둥을 불이 채 뽑아버리겠다고 으극 벼르시더라고요.
1: 네?
3: 그렇게 부중에 떠들썩하게 소동을 피우면 붙는 불에 기질이 안 되릴까. 아씨 조명만 짜그르르 해질 텐데.
4: 잠시 멈칫했던 비가 또 눈물처럼 부실부실 뿌리기 시작한 진이 눈앞에는 생김새는 희어 멀끔한데 눈에 안개가 낀 듯 정기가 흐려져 정신이 들지 않은 듯한 오빠의 얼굴이 떠오른다. 진이는 오빠를 진절이 나도록 싫어한다. 진이가 싫어하는 것은 양반이 들거지를 차리고 체면만 중히 여기는 오빠의 위선과 거짓이다. 게다가 그토록 양반이 들거지를 차리고 체면을 중히 여기지만 치마를 두른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는 호색 한임이에요. 저녁 때 서울을 떠나 노새 안장에 앉아서 밤을 밝히다시피 하여 이튿날 성문이 닫히기 전에 부중에 다다른 노민의 일행은 곧바로 장덕이가 영수상골 및 움막집으로 보낸 현금을 찾았다. 현금이 맥을 짚어보던 최주부.
2: 각혈을 심하게 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게 좋지 않군. 맥의 위기가 다 떨어졌군. 아 이거 난 도무지 방법이 없수다.
5: 이놈아, 내가 서울서 떠날 때 수박에 꽂은 칼값이 얼마라고 하더냐. 그 칼이 배에 콕 들어가 박히기 전에 어서 병자를 구해내시오.
6: 이보시오, 우리 삼촌은 갈질할 때 배에 콱 들이 박히는 걸 좋아하지만 난 칼 끝으로 얼굴에다 그림 그려주는 걸 더 좋아. 산수화도 그리고 인물화도 그리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주부어른께 내 재주를 구경시켜드리죠.
5: 다시 한번 제대로 진맥하고 어서 구할 방법을 찾아보시오.
7: 다시 법을 떨 게 아니오.
4: 최주부는 하루 세 때 약을 달여 먹인다, 아침 저녁으로 진맥한다 하며 연 사흘 병자의 머리맡에 뜸단지를 붙이고 앉아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병이라 그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병자는 끔찍스런 각혈은 맞았으나 병이 차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몸 안에 더 쏟을 피가 없고 이제는 진기가 다 빠져서 시시각각 거품처럼 잦아있는 터다.

0: 사월로 영수산 밀골 움막집. 노미가 삐거덕거리는 퇴마루에 걸터앉으며 옆에 앉은 최주부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묻는다.
1: 그러니 이젠 전혀 가망이 없단 말씀이시오?
2: 저...
1: 어서 말씀하시오.
3: 우리 삼촌이 무지란소.
2: 예. 보다시피 이젠 가망이 적수다.
1: 그런즉 주부 어른으로서는 더 손쓸 나위가 없다 말씀이 아니오?
2: 잘하면 모레아침. 그저 지금 같아선 기껏 내일쯤 때이면.
1: 알겠소. 꾀동아.
3: 네.
1: 나 좀 보자. 꾀동아, 내가 알아보라던 건 어떻게 됐냐?
3: 알아봤어요. 근데 대왕당 큰 무당이라고 어떻게나 도고한지. 나 같은 부중의 수학패는 찢어진 장백만큼도 안 보던데요.
1: 그러니 같은 일은 제대로 했냐고.
3: 아, 가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사정거리에 사는 전례서의 섭사라나? 그러루한 구실 아친의 아전집의 자식놈이 어찌나 못난 놈인지. 어떤 처녀한테 반해서 상사병을 앓는데 지금 다 죽게 되었나 봅니다. 전계를 보고 그 집 군날을 내일로 정한 게 돼서 절대로 물리지 못한 날이 큰일이 아니오. 그 무당 말이 내일 꼭 해야 될 곳이면 작은 무당을 데려가라 하더군요. 자기만큼 무거운 논양푼을 들어올리지 못해도 갈던지기나 그러루한 귀신 쫓기에는 더러 영험이 있노라고 그러면서.
1: 그럼 사정거리에 작은 무당년을 보내고 지가 우리게 오면 될 게 아니야?
3: 내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무리 청교방 기생의 명이 귀하다고 해도 홍살문안 사대부집 도련님만 안 가고 그러던데요.
1: 뭐? 홍살문안 사대부집?
3: 되지 못한 구실아친 놈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여 부르는 걸 여식 모르시오?
1: 글쎄 그 무당년을 싹
3: 나라 구슬하는 신당의 큰 무당이니 양반댁 송아지가 백정 무서운 줄 안답니까? 그저 그런 것들한텐 말이 소용없어요. 내가 이어지 계집들한테 칼을 뽑아들고 칼질을 해본 일이 없었는데 무당년도 짜장 계집은 계집이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갔던 아이들을 시켜서 장독대옥에 간장독 하나를 돌멩이로 박살을 내버렸죠. 아, 그랬더니만 와지 끈하는 소리에 방 안에 낮잠 자던 무당 서방 녀석이 눈가를 까디집고 뛰어나오더군요.

0: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우리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 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 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 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 때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지의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하얼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 기업과 스마트 기술 기업, 농업연구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흑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흑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흑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궐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의 기업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 푸조파 수석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흑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성은 한댕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표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할빈 수화 등지의 일부 저숙뼈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벼 가을 거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 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걸춤 공연, 민속 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 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졌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각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 체험 전시 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 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6번째 시간입니다. 유키영의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다.
1: 난 이제야 우리들 사이에 공통한 언어가 없다는 걸 알았어. 조부동호, 내가 동무한테 솔직히 말해주지. 동무는 정치위원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고 상급에서도 동무를 써주지만 동무는 정치위원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며 더욱이는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단 말이오. 동무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난 기분이 좋지 않소.
0: 말을 마친 류키영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주부의 얼굴은 험하게 굳어졌다.

0: 뉴키 형이 나간 지 두 시간쯤 되었을 때.
1: 보고, 정치원 동지. 이영 지도원 이방정입니다.
2: 무슨 일이요?
1: 뉴키 형이 방금 전에 보초 순찰을 나갔다가 동매총에 맞았습니다.
2: 뭐요? 그래, 크게 다쳤소?
1: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다른 곳은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지금 어디에서?
1: 총을 맞은 자리에서 눈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2: 빨리 조치를 취하오.
1: 이미 분부하여 한쪽으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위원 동지가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또 다른 일이 있소?
1: 일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알 겁니다.
2: 알았소. 지금 곧 가겠소.

0: 주부가 이영의 6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류키영은 이미 집안에 들려갔다. 대문 어구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서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거의 고장과 군의가 대문 어구에서 주부를 맞이했다.
1: 그래, 특무놈을 붙잡았어?
2: 특무놈이요?
1: 류키영이 특무에 총이 맞았다고 하지 않았소?
2: 자기 절로 자기 다리에다 총을 쐈는데 붙잡긴 뭘 붙잡는단 말입니까?
1: 어? 자기 절로 쐈다고?
2: 네.
1: 그게 정말이요?
2: 네, 맞습니다.
1: 무슨 근거가 있어?
2: 이런 일은 저희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쏘다 보니 총자리가 시커멓게 됐더군요.
1: 군의동무.
3: 네.
1: 군의동무 보기에도 그랬어?
3: 네. 그 자기 절로 쏜 것이 확실합니다.
1: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오. 이런 일은 허투루 다루어서는 안 돼요. 좀 더 확인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장악하오.
2: 아니, 그 이상 더 확실한 근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물론 류키영이 등부의 발자국을 위조하느라고 애썼지만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런 건 밀림 속에서 일본 놈들과 싸울 때 많이 겪어봤지요. 그 겁쟁이가 머리를 쥐어짜느라고 했지만 경험은 없더군요.
0: 보이 고장의 말을 들은 주부는 화가 치밀어 집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한창 가사를 떨던 류키영은 주부를 보자 점점 소리를 높였다.
4: 아이고, 아이고. 정치원 동지, 저런 인간은 어쩐 이렇게도 운수가 사납습니까? 새로운 작전이 막 시작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난 전투에서 시련을 겪고 잘못을 시작하기로 굳은 결심을 다졌는데

0: 한정부 놈의 총에 맞아 이렇게 가꾸려졌습니다.
1: 내가 어디 한번 보기요.
2: 주부는 류키영의 녹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보이 고정과 군의 말대로 장단지가 시커멓게 되었다. 주부가 자기의 상처를 관심하는 줄 알고 류키영은 계속 떠벌렸다.
0: 난 왜 이렇게도 재수없는 놈입니까? 정말 뜻밖입니다.
1: 수치도 모르는 놈.
2: 주부는 단호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밖에 나왔다.
1: 얼른 위생대로 데려가. 저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토론하겠소.
3: 저 담가 대원 동무들이 담가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4: 제 발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난 현명하러 왔지 저런 겁쟁이를 나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5: 저도 담가가 떨어질까봐 저런 인간은 나르지 못하겠습니다.
3: 나르긴 뭘 나른단 말입니까? 에? 저런 인간들을 후방으로 간다는 소리만 나면 벌벌 기어서라도 얼마든지 간단 말입니다.
1: 어서 날라들 가오.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겠소?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법이오.
5: 그럼 들어가시오.
2: 담가 대원들이 류키영을 위생대로 들어갔다. 주부는 이영 교도원 리방정을 찾았다.
1: 내 생각이 짧았구만. 난 그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미처 몰랐소.
3: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끝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감직되어 6년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를 찾아가 다이르고 유안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는 모든 것이 철저히 끝났으니 자기를 관계하지 말라고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어쩌면 갑자기 이럴 수 있습니까?
1: 그렇소. 개인주의자의 끝장이 바로 그렇소.
2: 주부가 무거운 마음으로 탐부로 돌아왔을 때 정찰병들이 이미 돌아왔다. 그들은 온몸에 눈을 흠뻑 들쑤고 있었다.
1: 돌아왔구만.
3: 네, 금방 돌아왔습니다.
1: 그래, 정황이 어떻소?
3: 정치병 동지, 문제 없습니다.
1: 그럼 강보판도 얼어붙었소?
6: 네, 얼어붙었습니다.
1: 두텁게 얼어붙었소?
3: 그럼요. 우린 강보판까지 기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우리 얼음이 10개 얼어서 강물에 빠지면 어쩔까 하고 속이 좀 둥거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발로 굴러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당당 굴러봐도 끄떡없습니다.
6: 바로 그때 포탄이 날아와 터졌습니다. 달래가 보니까 얼음 구멍으로 물이 솟고 쳐났습니다. 얼음 구멍에 손을 넣어보니 반자남짓이 얼었습니다.
7: 네, 사람은 물론 대포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1: 됐어. 그 혹시 동무들은 강 저쪽까지 가봤소?
3: 가보고 말고요. 우린 강이 잘 얼지 않았으면 어쩌나 해서 강 저쪽까지 기어갔습니다. 그 몸이 막 얼어들어서 견딜 수 있어야죠. 이거
6: 일어서서 손을 비비며 몸을 움직이고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목표가 폭로될 수 있게 주위를 겨우 참아야지요.
1: 훌륭하오. 이 정황을 인차 사부에 보고해야겠소. 동무들은 식사를 하고 푹 쉬어.
3: 네, 알겠습니다.

0: 백상은 옹근 한 해 겨울을 야전병원에 갇혀 있었다. 그동안 그는 두 차례의 작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새로운 집단군이 이미 국내에서 떠났고 붉은 3년도 새로운 전사들로 보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구나 참지 못했다. 그는 원장과 끈질긴 입씨름을 한 뒤에 끝내 퇴원 비준서를 받았다. 곽상이 부대로 떠나려고 할 때 양설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1: 벌써 떠나려고요?
2: 벌써라니. 한 해 요를 꼼짝 못하고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몇 차례의 큰 작전에도 참가하지 못해 속이 쑤셔나서 죽을 뻔했는데도.
1: 어느 날 떠나려고요?
2: 한시가 급한데 어느 날은 무슨. 오늘 저녁에 떠나겠어.
1: 뭐가 그리 급하나요?
2: 나 한시가 급하. 그런데 나하고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1: 하려던 말을 잊었어요.
2: 그럼 난 돌아가서 짐을 꾸려야겠어.
1: 아이 참, 왜 그렇게 서둘러요? 지난 몇 달 동안
2: 뭐?
1: 지난 몇 달 동안에 동문 절 도와서 많은 일을 해주었어요. 그걸 어떻게 감사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2: 할 말이란 게 고작 그거요?
1: 그래요.
2: 그것뿐이요?
1: 그렇다는데도요.
2: 아, 알았어. 나 이 길로 돌아가서 짐을 꾸리겠어.
1: 꾀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동문은 금덩이이고 난 파철동이라 말이에요. 난 눈이 멀었댔어요. 주제넘게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0: 말을 마친 양설은 자기 서름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당황해 난 곽상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양설에게 주었다. 바로 그때 소나무 뒤에서 그들의 일거일동을 훔쳐보던 서방은 곽상이 손수건을 건네주는 걸 보고 드디어 웃음을 참지 못한 것이다.
3: 아니, 저 괘씸한 계집애. 너 거기서.
4: 언니 잘못했어요.
3: 잘못했다면 나야. 너 오늘 혼나봐라. 서지 못해.

0: 저녁밥을 먼저 먹은 곽상은 저녁 해가 아직 한 발이나 남았을 때 길을 떠나려고 서둘렀다. 간호원 류꼬마가 그를 만류했다.
1: 아, 병원 지도부에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려고요?
2: 난 병원 지도부에 떼지를 써서 겨우 퇴원 증명서를 받아냈어. 그런데 떠난다고 인사까지 하느라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저녁에 떠나지 못할 수도 있어. 난 누구도 몰래 가만히 떠나려고 했는데 류꼬마를 만났구만.
1: 아니, 그래도 내일 떠나요. 부상병들을 싣고 오는 차가 내일 아침에 오겠는데 그 차에 앉아가요. 그러면 다리품도 덜고.
2: 아니요, 여러 달 동안 치료하느라고 운동을 하지 못해 체력이 많이 떨어졌으니 다리 힘도 올릴 겸 걷겠어.
1: 아니, 여기서 전선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렇게 먼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2: 한 50리쯤 걷다가 자동차를 타도 돼요.
1: 그럼 조심해서 잘 다녀가세요.
2: 그동안 의무 일꾼들과 간호원 동무가 수고 많았어. 이제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걸로 보답하겠어.
0: 길을 떠난 곽상이 몇십 리쯤 걸었을 때 탄약과 식량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북에서부터 꼬리를 물고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곽상은 체력이 딸리는 감을 느끼자 짐차를 잡아탔다. 자정이 넘어 자동차 행렬이 송가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곽상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2: 왜서 차가 멈춰섰습니까?
3: 폭탄에 길이 파괴되었어.
2: 아니, 낮에 비행기도 오지 않았다는데 이 폭탄에 길이 파괴되다니요?
4: 오늘이 아니라 어제요.
2: 어제?
4: 어제 미국 놈들이 시한탄을 떨궜는데 그 시한탄이 무시로 터진단 말이오.
2: 아, 시한탄이요?
4: 그래, 시간을 정해놓고 터지는 폭탄인데 어느 때 터질지 모르지.
2: 시한탄이 얼마나 됩니까?
5: 아까 한 100여 개가 잘 되는데 저 앞에 4차에 놀랬어.
3: 뚫고 나갈 수 없을까?
4: 바로 저게 시한탄이 터지는 소리요. 몇 분에 한 번씩 저렇게 터진단 말이오.
2: 저와 같이 저 앞에 좀 가봅시다.
3: 에이, 가봐도 어쩔 수 없을 거요. 길량 옆에 시한탄이 한번 쭉 갈려서
4: 여기 말 그대로 죽음의 지대요.
2: 동무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정찰해보고 오겠습니다. 선전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5: 오오오, 마침 내게 선전지가 있어.
0: 곽상은 선전지를 비춰들고 두 운전수와 같이 시한탄이 널려있는 죽음의 지대로 들어갔다. 다리 굴 어구에 이르러 보니 시한탄 3개가 박혀있었다. 곽상이 시한탄 쪽으로 접근했다.
3: 가지마, 가지마.
2: 왜 그럽니까?
3: 아이고, 이거 새 군복을 입은 걸 보니 신입대원 같은데. 동문 경험이 없어서 안 돼요.
4: 이건 아이들 장난이 아니요.
2: 전 이전에 지뢰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3: 아니, 그럼 신병은 아니겠구만.
2: 전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4: 오, 그 세군복을 입은 걸 보고 그냥 신병인가 했더니.
2: 제가 가보겠습니다.
0: 곽상이 선전지를 비추면서 시한탄 3개가 있는 옆을 지나 다리굴에 들어섰다. 곽상은 돌을 집어들고 시한탄 앞부분에 박힌 나사못 대가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계속 두드렸다. 드디어 나사못 대가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틀어보니 나사산이 드러났다. 그는 안에서 영수철을 꺼내고 격침을 뜯어버렸다.
2: 이놈이 비록 선진적이라지만 원리는 지뢰와 비슷하구나.
0: 첫 번째 시한탄을 해제한 후 곽상은 열주머니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큰 길 가까이에 박혀있는 시한탄 몇 개를 더 뜯어버리고서야 발길을 돌렸다.
3: 아이, 그래, 어떻게 됐어?
2: 시한탄을 해제했습니다.
3: 아니, 아무런 도구도 없이 시한탄을 해제했단 말이오?
2: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뢰와 시한탄은 원리가 같습니다.
4: 그래,
2: 뭘로 해제했소? 돌로 시한탄 대가리를 두드리니 나사가 부러지더군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용수철과 격침을 뜯어버렸지요.
3: 오, 그럼 시한탄이 폐물이 되겠구만.
2: 그렇지요. 격침이 없으면 시한탄은 영원히 불발탄이 되는 겁니다.
3: 이야.
6: 아, 누가 저 동물을 신병이라고 했나? 이제 보니 적어도 반장이 아니면 로뱅이 틀림없다니까.
3: 아, 맞소.
5: 항일 전쟁과 해방 전쟁에 참가했으니 로뱅은 물론 아마 연장쯤이야 되겠지. 아,
7: 그래. 동무 이름이 뭐요? 동무는 어느 부대요?
2: 그걸 알아서는 뭐라게요?
7: 이제 전선에 나가면 인차 동네 부대 편지를 쓰겠소. 동무가 공을 세웠다는 편지를 쓰겠단 말이요.
2: 그런 편지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 한참 시한탄을 제거하느라 땀을 뱉더니 이 담배 초기가 납니다.
5: 담배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긴장도 풀 겸 즐겁게 배워라고.
2: 네, 고맙습니다.
0: 시한탄을 제거하고 시한탄 폭격에 배운 웅덩이를 메우자 자동차 대열은 계속 남쪽으로 질주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8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